0: 안녕하세요.
1: 제가 만드는 연인이에요.
2: 연인님이세요?
1: 5대째.
3: 배우고 싶어요. 이거 무슨 술인지.
1: 처음에 만들 때 쌀 보리 누룩으로.
3: 그 누룩이에요?
1: 예, 누룩이에요.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중요를 해요. 네요. 옛날식으로.
2: 네. 중요기로 옛날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1: 소주를 내리죠.
3: 여기 소주? 예. 중요 소주.
1: 그다음에 뭐.
3: 생강.
1: 배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강주라고 이름이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계피, 울금이 감칠맛을 첨가해서 소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술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추출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2: 섞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1: 아니야. 섞어주는 거예요. 발효를 했다는
2: 다음에 소주 만들고 그대로 여기 이거 주주했다
1: 브랜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2: 우리 진짜 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더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2: 알려주세요. 스토프
1: 줘요.
2: 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넣어버릴 거예요.
1: 네, 넣어버리고 여기에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많이. 우리 많이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오케이.
1: 됐죠.
2: 오케이. 배 넣었어요. 오, 진짜.
1: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꽤 많이 들어갔네요. 진짜로.
1: 그다음에 생강을.
2: 생강.
1: 반절만 넣어요.
2: 절반.
1: 예, 절반.
2: 뭐예요, 맞죠? 예. 오케이.
1: 이거 몇 조각? 예, 계피 몇 조각 넣고.
2: 이렇게?
1: 예,
2: 이 정도?
1: 이 정도만.
2: 오케이.
1: 돼요. 예,
2: 저는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예, 왕금 비율 잘 배워야 돼요.
1: 마지막에 울금 좀 몇 조각.
2: 이거? 예. 이거 다시 한번 이름이
1: 울금이라고 하거든요.
2: 울금? 이거 익숙한 향이에요. 혹시 이거 투메릭? 투메릭이죠?
1: 오케이.
2: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seen a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turmeric in Korea. Wow. 진짜 이거 처음 봐요. 네. 이런 거. 와. 오, 이거 진짜 똑똑한 술인 것 같아요. 오, 진짜 혹시 맛봐도 돼요? 이제 네. 이런 거 다 어떤 맛인지 조금 궁금해요.
1: 오늘 한번 조금 받아만 보세요. 원액은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렇죠.
2: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2: 맞아요.
1: 독서도 좀 연하고 향도 좀
2: 가벼워졌어요. 연하고,
1: 가벼워지고.
2: 근데 음식이랑 아마 이렇게 필터된 거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죠?
1: 맞습니다.
2: 오, 안 그래도 저는 아까 도깨비 시장에서 진짜 맛있는 전주의 야채를 다 사놨어요. 오늘 진짜 과했어요.
1: 많이
2: 진짜 과했어요. 오늘 잠복이 이렇게 넉넉하게.
3: 그리고 호박.
2: 이런 아직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튼튼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 제 생각에는 이제 호박찌개.
1: 호박찌개. 예, 좋죠.
2: 그리고 디글레이즈 해야 될 때 이거 한 잔. 이간주 한 잔 넣고 이거 그러니까 안에 은은하게 그런 이간주 향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기가 막히고 맛있게.
2: 음식 이거 이간주 잘 어울리는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1: 술 잘 만들고.
2: 예, 저는 요리사에서 이거 너무 좋은 갑오리예요. 역시 하이파이. My friends. Here we go again with the most fun part. I decided to make a very comforting home-style Korean food. I would like to do a jjigae.

0: And now, let's put Rubak inside. Done. Okay, now is the time to put the leaves. Wow, perfect. Okay, now this one needs to do a little bit more of bogle bogle. So as I promised before, I will prepare very, very quickly one side dish to enjoy with this and the gancho. Now let's prepare super fast. Chamgirim, doenjang, okay, sesame seeds. So easy to do. So delicious. Okay, now let's put these on top. This is Rubak Gochujang Jjigae. Oh, it's so, so good. Of this together with myeongin-nim. Jeonju의 진짜 맛있는 야채로 저는 호박 고추장 찌개 준비했어요. 맛봐 주세요.
1: 기량 좋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달리 보여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한 잔 제가 부를게.
0: 네.
1: 제가 완전 술이거든요.
0: 아, 네. 이거 오늘 네. 너무너무 진짜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냐면 여기 진짜 이런 맛있는 술 만드는 사람, 이런 레시피, 진짜 이런 레시피의 비결 찍어주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이런 맛있는 음식 찍을 수 있어요. 술이랑. 딱 맞아요.
1: 딱 맞아.
0: 딱 맞아요.
1: 이렇게 맛있게
0: 이렇게
1: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0: 좋아. 여기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명희님, 저는 돼지고기 먼저 볶아서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조금 이간주로 이렇게 이렇게 디글레이즈해서 제 생각에는 살짝 여운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 여운이 남았어요.
1: 정성이 담뿍 들어갔으니다가 이강주도 정성이 들어간 한상을 더 좋은 친구다가.
0: 너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좀 맛봐주세요. 이거 좀.
1: 그거는 고추네. 고추를 매우지 않게
0: 고추라고 불렸어요. 시장에서. 이거
1: 시장에서 맛있네요. 마선생 오늘 행복하네요. 내가 행복해요.
0: 여기 진짜 전.

0: I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1: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0: I'm so in love with you.
1: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2: 야,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0: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1: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0: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보겠습니다. There's so much to say, I
1: know.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0: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유명하신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아.
1: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0: 안녕하세요.
1: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0: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 예, 예. 아유. 아. 와. 와. 방처럼 돼 있네.
1: 야.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2: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0: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네.
2: 네. 여기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고 해요. 아~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0: 네. 네.
2: 그래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는 거. 하,
0: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2: 네, 네.
0: 야 이때가 그러니까 아, 남편분.
2: 예. 네.
0: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2: 즐겁죠.
0: 네.
2: 그 마냥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들.
0: 예. 과거에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2: 예. 예. 예. 아.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처져 있는 게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아. 이 앨범 나죠. 예.
1: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0: 켜켜이 쌓여 있던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비싸서 못 샀던 그 시절 때 파레트.
2: 네, 파레트.
0: 아,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2: 맞아요.
0: 그래갖고 미술부 때. 야,
2: 이것도 있는 집애들이 있나 사지. 아, 파레트가 조그만 것도 그 있어요. 예. 좀 이거는 좀 고급으로
0: 고급 좋은 거고
2: 미술용.
0: 예. 예. 그 플라스틱을 내가 조그만 그런
2: 예. 전문용으로 예. 이제 나오는 거 이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예.
0: 아.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2: 예.
0: 아,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하세요?
2: 네, 네.
0: 아.
2: 이 앞에서 여기서.
0: 예, 예, 예. 예.

0: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고 공 받는 거.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저기서 선조 좀 내고 받는 거고.
1: 이때가 언제 적이신 것 같아요?
0: 이게 나 50살째.
1: 50살?
0: 예.
1: 50살 때요?
0: 50살 때.
1: 이야.
0: 예. 50살.
1: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0: 예.
1: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2: 기억나죠?
1: 네.
2: 엄청 예쁘고.
1: 네네.
2: 말도 잘하시고.
1: 네네.
2: 친절하시고.
1: 네.
2: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1: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0: 네.
1: 요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2: 네.
1: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2: 응.
1: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2: 응. 예.
1: 여기 서서.
2: 잘하시지.
1: 예. 하나 둘.
3: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이븐 어 패밀리어 파스 위 워크 에브리 데이.
4: 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예.
1: 아, 제가
4: 아유,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1: 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4: 아, 예,
1: 여기
4: 예.
1: 마산동 여기 축산 시장에 오면은
4: 예, 예.
1: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4: 예, 예.
1: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4: 아유.
1: 최고령 통장님.
4: 아유, 예, 예.
1: 아, 맞으시죠?
4: 예, 예, 그렇습니다.
1: 네.
4: 예.
1: 아.
4: 이곳이
1: 예, 예, 예.
4: 에, 북문입니다.
1: 아유,
4: 원칙적으로 마당동이 북문과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다리를 하나 뚫은 거예요. 그래서 섬화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 통장님께서 예. 여기 마당동에 토박이시니까
4: 예, 예.
1: 여기 옛날에 이 마당동은 어땠나요?
4: 마당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당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1: 네.
4: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광주리하고 지금 마당동에 상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1: 아,
4: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생각나요? 주고 했었어요. 예.
1: 저 어릴 때
4: 예.
1: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예. 그때 사갖고 있어요.
4: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뭐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언제든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3: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oo,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4: Majangdong 그 잔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1: 네, 네, 네.
4: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장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장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장동은 파말마로 쓰기 위해서 마장동으로 왔죠. 순말이.
1: 예, 예.
4: 제가 이제 마장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1: 예, 예.
4: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당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에 공존했던 마당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3: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1: 통장님,
4: 네.
1: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4: 네.
1: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0: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1: 아, 그렇습니다. 이게 1960년도에 삼은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0: 이야.
1: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십자가 마크도 십자 마크도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0: 이게
1: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적십자가 찾아가는 곳이죠.
2: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0: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1: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단지 뭐냐면 깨끗한 들어가 보시겠어요?
0: 예예 예, 예. 와. 아 옛날 생각 납니다. 진짜.
1: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0: 그래서
1: 보시면
0: 이 계단 올라오면은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1: 예, 예.
0: 극장 표 예매한 표. 예, 그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1: 아,
0: 여기 서 계시고 항상 표 확인한다고.
2: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0: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것이니까 상징적인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의미가 있습니다.
2: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0: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곤 했거든요.
2: It's been sai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0: 아, 학교도 있고.
2: 'Sometimes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0: 야, 춤추는 가위. 여기 또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아 그런 미용실이 있네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면은요 보면은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2: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0: 아, 저는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제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3: 여기서는 8년 됐고요.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용.
0: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3: 네네.
0: 그래서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신 거예요?
3: 60년 조금
0: 넘으셨어요.
3: 제가 한 33년,
0: 네.
3: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0: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 일 하시게 된 게.
3: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다니. 그래서

0: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1: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0: 네네네. 어.
1: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0: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아, 네.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2: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1: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0: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누가 찍으셨나 봐요.
1: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0: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1: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0: 네. 저도 처음 봤어요.
1: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0: 네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1: 네.
2: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1: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상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0: 맞아.
1: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0: 그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네.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네.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1: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네.
0: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속도 많이 새기고 미용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때 엄마 속 많이 새긴 거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엄마의 사랑하는 손녀 가인이도 잘 키우고 있어. 더 열심히 엄마같이 미용을 사랑하는 딸이 될게. 고마워. 사랑해.
2: I hope the spac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eir bond remains for a long time. The joy of discovering something new within familiarity. Today, I'm reminiscing about the hidden landscapes of Seongdong-gu in Seoul.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let's take a moment to recall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1: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새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여행하는데 같이 네네. 동행자분을 한번 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신가요?
3: 네, 배경화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3: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백영화 대표님. 네,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3: 네.
1: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3: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1: 이야.
3: 네, 요 꼬마가 저기. 아, 너무. 3학년 때.
1: 너무 귀여워.
3: 그리고 저희는 달동네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을 깎고 단칸방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지고.
1: 아, 이게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3: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1: 마치 이렇게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

0: 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야. 네,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0: 아.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1: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잖아요.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0: 야.
1: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를 좀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송동구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
0: 네네네. 와.
2: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for Ms. Pae Kyung-hwa, the greatest strength in navigating the world today comes from those memories and the people from that time.
0: 어렸을 때 막 동네에서 놀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1: 재밌죠? 네. 제가 그렇게 말썽 부러웠어요.
0: 아, 저도 말썽 부러워요.
1: 아, 그랬어요? 아니,
0: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네네. 너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니까
1: 네.
0: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송동구의 마을 여행을 떠날 다음 장소 의미 있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1: 있어요.
0: 네.
1: 네.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책관 오니는 동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0: 네.
1: 이 송동구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 오. 그 책방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0: 네네.
1: 혹시 서울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0: 들어봤죠.
1: 그쵸?
0: 네네네.
1: 그 서울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0: 공식책방. 예.
1: 네.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산업이고 잊혀진.
0: 그렇죠. 그렇죠.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갖고.
1: 네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LP판 이야. 좋아하세요?
0: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0: 대표님.
1: 네네.
0: 빨리 가보시죠.
1: 가볼까요?
0: 네.
1: 네 같이 네. 가볼까요?
0: 네.
1: 네, 좋습니다.
2: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 i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1: 네.
3: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1: 네.
3: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1: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봄을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 네.
1: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3: 아.
1: 우리 후대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3: 네.
1: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3: 네.
2: 네.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0: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3: 야, 딱 봐도 지금 모습이 사장님 같아.
2: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4: 안녕하세요, 선생님.
5: 아,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기 그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요.
5: 아, 예.
4: 여기 이 헌책방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5: 네, 맞습니다.
4: 아, 예, 반갑습니다. 그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5: 네, 그럴까요?
4: 예.
2: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0: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접 이 공신의 책방 아니면
1: 맞아요. 예.
0: 찾기 여기 어려운데 여기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있어요.

0: 외국 손님도 많고.
1: 예.
0: 다른 데서 못 찾는 거를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고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이럴 때 아주 저도 저 굉장히 기쁘고.
2: 손님한테도 봄을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봄을 찾기. 그렇죠.
1: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0: 예.
1: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0: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사양산업인데
1: 예.
0: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네. 뭐 지금은 학생이나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1: 네.
0: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고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나면서 그래도 책방은 일생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3: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하거든요. 두 글자 서희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원래 다 한국은 세 글자로 많이 짓잖아요.
1: 보통 그렇죠.
0: 그래서 애들이 저를 성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또 아. 서서히라고. 어. 그래서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하면 slowly.
1: 아, 오케이. 좋네요. 좋은데요. 오히려. So her original name, her stage name is Slowly, but her Korean name is Sohee. And usually Koreans have three syllable names, including the family name. But her family name is Seo, and her first name is Hee. But her friends, when she was younger, would make a new family name for her to fit that three syllable frame. So she became Seo Seo-hee. Her friends called her that. But Seo Seo-hee is a Korean word that means slowly, which became her stage name. Oh, interesting. Okay. Well, is there ever a moment when you'd say, this is when I'm probably the fastest, I guess, in doing things in the world? 살면서 그러면 원래도 성격이 좀 급하시고 빨리빨리 네. 하신다고 했지만 이럴 때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0: 퇴근?
1: 공감이 됩니다. 네,
0: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갑니다.
1: 빛의 속도로 사라지시는 네. 그런. Okay, so slowly said she is probably the fastest person in the world when it comes to going out of work. Like after work is done, she just go in the speed of light, really, to just get off wherever she is working from. Right. Well, when it comes to your music, then would you rather have people discover your music, I guess, quickly, or you're okay with people discovering you slowly? 그럼 음악 활동을 하면서는 사람들이 내 음악을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는 slowly 하게 알아줘도 괜찮다. 어떤
0: 빨리 알아주시면 감사하죠.
1: 모든 게 다 슬로리랑 반대인데요.
0: 맞아요. 그래도 천천히 오래 하면 좋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천천히 오래 하되 빨리 알아줘라.
0: 빨리.
1: So she said she would prefer people to quickly get to know her music, but she will constantly and slowly continue to do her music. All right. Well, today I'm really determined to do the exact opposite. In fact, within this 1 hour, I want our crunchers to discover you, your charms, your music as fast and quickly as possible. And we'll talk about you and your music through your musics.
2: 전 오늘만큼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슬로리님의 매력 그리고 음악을 크런처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0: 네. 네,
2: 욕심이 막 샘솟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슬로리님과 음악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0: 아, 좋습니다.
1: All right. So the first song that I want to introduce is your debut single, Ticking.
2: 가장 먼저 크런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슬로리의 노래는 데뷔곡이죠. 네. Ticking입니다.
0: 맞습니다.
2: 네.

0: about where the song first began, though. Was there a particular moment in everyday life, a conversation, or a situation that inspired the lyrics or melody? 이 곡의 노랫말이나 멜로디는 일상의 어떤 순간 혹은 어떤 대화나 상황에서 처음 영감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1: 이게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그 연애 이야기가 고등학생 때가 아닌가.
0: 아~
1: 그래서 약간 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네. 막 각자 경험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상대가 애매하게 행동할 때
0: 아~
1: 약간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만든 네. 곡입니다.
0: Okay. So because this was a very newly released single, right? So she brought stories from her high school years. She listened to stories from friends, people around her, and it also does come from her personal experience as well. When the other person sort of acts in an ambiguous way, it annoys you, right? And you want to scold them in some sort of way. And that's what the lyrics are about as well. Well, the Korean title of the song is 애매해, which means something like it's unclear, it's hard to tell, it's ambiguous, like you mentioned. When you actually find yourself in these situations, like an ambiguous situation, how do you act? Like, are you good at making decisions or are you indecisive? 노래 제목이 애매해잖아요. 네. 그래서 슬롤리님, 실제로 일상에서 애매한 성향에 놓여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 편인지 결정을 잘 내리시나요? 아니면 좀 우유부단한 편인가요?
1: 저는 진짜 결정을 못 하고요.
0: 네.
1: 결정을 해도 3초 뒤 바뀌고요.
0: So she's 그래서? Not only indecisive, she changes her decision in 3 seconds. 네.
1: 그럴 때 그냥 코카콜라 맛있다로 정해서 합니다.
0: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나요? 그렇게 고르면?
1: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0: Okay. So because she's so indecisive, unable to make decisions on her own, she would just do any, mini, miny, mo and leave it to fate. And she will feel a little more comfortable that way. Okay. Well, speaking of ambiguity, than indecisiveness. We've actually prepared an ambiguity test for you, and I'm really excited for this. Crunchers, play along with us as well, okay? And you'll find out the answers or the results after doing the test. 우리 슬롤리님을 위해서 애매함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1: 네.
0: 네. 우리 크런처들도 함께 해주실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e ambiguity test. Now, the first one is you're in an elevator and someone is running toward it from far away. They're about 3 seconds before the door closes. What do you do?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어요. 문이 닫히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초고 나의 행동은 A. Hit the close button at lightning speed before you make eye contact with the person. A. 눈이 마주치기 전에 빛의 속도로 닫힌 버튼을 연타한다. B. They might be in a hurry, so press open and wait for them. 급한 사람일 수 있으니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준다. C. 시선을 핸드폰에 고정한 채 문이 알아서 닫히기를 기도한다. Stare at your phone and silently pray the doors close on their own.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만약에 그 상황에서
0: 네.
1: 여유롭게 걸어오셨더라면
0: 네.
1: 문이 닫히는 걸 가만히 봤겠지만
0: 아, 네.
1: 만약에 너무 급하게 뛰어오셨으면 잡아드릴 것 같아요.
0: 그래서 B인 거네요?
1: 네.
0: 오픈을 누르고 있는다?
1: B.
0: Okay. So if the person was just slowly taking their time walking towards the elevator, she would just pray that the door will close itself. But if they're running towards it as if they're in a hurry, then she would press the open button and wait for them kindly. Okay, so B it is. Moving on to the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은요. You get a haircut, but it look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you wanted. When the stylist asks, do you like it? What do you say?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왔어요.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물을 때 나의 답변은 A. Ah, yes, it looks nice. Give an awkward smile, pay quickly, and just leave. 아, 네, 예쁘네요. 영혼 없는 미소 지으면서 빠르게 결제하고 나온다. B. This isn't quite what I had in mind. Could you adjust it a little? 제가 원한 건 이 느낌이 아닌데 조금만 더 수정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구한다. C. Go home, stare at yourself in the mirror, cry a little, and try to fix it yourself.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리거나 셀프로 멈춰.

0: for that amazing live performance. That was Emehe Haze. Wow, I just love that. Oh my gosh. 그냥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 음악 속에. 네. 왜 이렇게 짧은 건가요? Why is it so short? I wanted to listen to it more.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comments.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Earkiller7435 is saying, nothing else to say except the voice is crazy. 와, 목소리가 미쳤다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 라고 해주셨고요. And ZZ_ANG 짱 is saying, please let nobody exist who hasn't heard Slowly songs, please. Slowly 곡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Yes, please. And Ben Sparrow is saying, Norah Jones reminds you of Norah Jones. Norah Jones 느낌도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Oh,
1: 감사합니다.
0: Wow.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She is amazing, isn't she?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he talk with her and our music,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Now, your distinctive vocals in that R&B and jazz style, I think it would be perfect for a music festival, like an outdoor one as well. Is there a dream stage for you?
2: Slowly의 감각적인 보컬이랑 R&B 재즈풍의 감성이 야외 페스티벌이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혹시 슬롤리님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을까요?
3: 저는 네. 항상 말하는데 네. 서울 재즈 페스티벌.
0: 아, yes,
3: 꼭 서울
0: yes. Her dream stage for now would be Seoul Jazz Festival.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뤄질 것 같은데요. I think it will come true. But what sort of moment would you like to create with your fans there? 그럼 그곳에서 팬들이랑 어떤 순간 만들어보고 싶으세요?
3: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의 내한을 갔을 때 네.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싶은데요.
0: 네.
3: 약간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 느낌과 그리고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렀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0: So this is something that she felt when she went to her favorite artist's concert. So she wants her fans to feel healed through her song. And also she wants to feel all that dopamine rush when all her fans sing along to her performance. Wow, that's gonna feel amazing as an artist.
2: 와, 그 순간 상상만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라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3: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2: 상상한 대로 되리라.
3: 제발.
0: Yes. And her dream will definitely come true as she imagined. Well, we often talk about, you know, having an on-off moment. What an unexpected side of you might surprise people.
2: 우리가 흔히 온오프 모드라고 하잖아요. 무대 위랑 무대 아래에서의 슬로리는 어떤 반전 매력?
3: 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
3: 무대 위에서는 네. 약간 좀 진지하고
2: 네.
3: 약간 좀
0: 네. So she's a little serious on stage.
3: 좀 진지하고 이제 좀 성숙하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는 것
0: 네,
3: 같은데
0: 네. And mature. 네.
3: 무대 아래에서는 그냥 elementary school student.
0: 그래요? But off stage, she's jus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what she hears from people. 아니 어떠시길래요?
3: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0: She plays with toys, whatnot, just like a typical elementary school student. All right. Well, outside of making music, then slowly, when do you feel the happiest?
2: 음악을 만드는 시간 외에 뭘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3: 저는 그 영화 볼 때 제일 행복한데요.
2: 네.
3: 그 영화관에 네. 아무도 거의 없는 영화관 밤에 가서.
2: 네.
3: 그냥 콜라 하나 사서 네. 보는 걸 좋아합니다.
2: 오, 마시면서. 팝콘 없이 그냥 콜라만?
3: 네, 그게 재밌어요. 약간.
0: 그게요? 네. So the point here, she loves going to the theater, by the way, watching movies. She likes going there late at night when there aren't many moviegoers. And she's sitting there with a big Coke, no popcorn. And that's the key point, okay? You have to just enjoy the movie with just Coke. And she loves watching movies.
2: 아, 오케이.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네.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기도 한다고.
3: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she watches a lot of movies, she receives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re as well.
3: Yes.
0: All right. Well, is there any particular item or snack you're particularly obsessed with these

0: days. 혹시 요즘 꽂혀 있는 아이템이나 간식이 있나요? 어? 주머니에 있어요? It's in our pocket. 아!
1: 말랑이.
0: 말랑이. Remember the squeeze toy that we had?
1: 어제 샀습니다.
0: She bought it yesterday.
1: 신상.
0: 아니 뭐였던 거죠 모양이?
1: 이거 레몬이요.
0: Oh, it's a lemon. Oh my gosh. She has it 네. in her pocket. Elementary school student.
1: Yes, correct.
0: She has her in her pocket. It's so cute. Oh my god. All right, slowly. Another question for you. Even as adults, you know, it's not easy to keep moving on your own pace. If you feel impatient, is there like a phrase or mantra that you tell yourself? 어른이 돼도 사실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조급함이 밀려올 때 혹시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이나 주문 같은 게 있나요?
1: 너 지금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네. 그냥 속도가 상관없이 네.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속도를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컸구나 머리가 이런 느낌?
0: 와 소름 돋았어요 방금. Okay, so slowly said she would tell herself, "You're so arrogant right now. Why are you thinking of speed? Just be grateful by the fact that you're moving forward." Wow. I mean, she's still very young, but she's so mature to be thinking like that. 아직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시는 게 너무 성숙해가지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All right, well, what's the ultimate goal then you, I guess, hope to achieve at your own pace then? 슬로리가 그러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다면요?
1: 저는 네. 사실 글로벌이 약간 목표이고요. 빌보드.
0: Yeah.
1: And Grammy.
0: Grammy.
1: Yeah.
0: Okay. You heard that. Going global is our goal. Yeah. Making it to the Billboard, Grammys. 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 Please.
0: It's so possible and she really hopes to achieve it. Please, please, please. All right. Well, finally, what can we look forward from slowly next? I mean, all your fans are waiting for your songs, performance, whatnot. So can you tell us about your upcoming plans and activities? 앞으로의 활동 계획, 우리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앞으로... 장르 상관없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할 음악들 많이 내고 싶고요.
0: 네. 그리고 팬분들 so regardless of genre, 네. she wants to create many songs, different songs that you can't really see in Korea. 네.
1: 그리고 팬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0: 뭐 공연도 그렇고
1: 페스티벌도
0: 그렇고. 네. 그렇고. And she hopes to create a lot of opportunities, whether it be performances on stage or festivals where she can meet with her fans a lot more during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2: 아, 올해가 이제 뭐 많이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 아직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팬분들이 슬로리 님 많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1: 그러니까요.
2: 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All right. So I hope for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fans get to see her a lot more and she's going to work really hard so that that's possible. All right. Well, unlike your
2: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 벌써
2: 한 시간이 훅 갔어요.
0: All right. So how was your time with us Culture Crunch today?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0: 아, 자신도. 네. 네. 네. Slowly enjoyed it very much. Well, I enjoyed it very much too. And she got to discover herself a little more as well, which is amazing. 오, 아,
2: 너무 감사합니다, 슬로리님.
1: 감사합니다.
2: 또 와주실 거죠?
1: 당연하죠. 영어 좀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0: Oh, okay. She will come back again after studying a bit of English. You don't have to. All right. Well, we'll hav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right there. But you'll get to listen to one last song by Slowly. It is 첫인상 by Slowl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Buongiorno, my friends.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final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and delicious products of this country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s. And for this reason, today is the last episode and I brought you in a very, very special place. We are in Jeonju. Today, especially, we are here in this beautiful Jeonju Creek, and right beside there's Dokgaebi Market. It's a morning market that starts before sunrise and already disappears by the morning. So you can only meet this market in the very early morning. I think it's the very best place to start our discovery of Jeonju. So let's go.
2: Hello,
1: 신선하네요.
2: 예, 너무 직접 키워갖고 갖고 나오니까요.
1: 아, 진짜?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2: 네, 예, 우리가 직접 키웠어요.
1: 다 여기 전주 근처에 있는 분들이 여기 직접, 예, 키워서 예. 그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2: 예.
1: 근데 매일 있어요?
2: 매일 나와요.
1: 매일 나와요? 예.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2: 아침 새벽 4시에.
1: 4시?
2: 집에서는 한 3시 좀 넘어서 나와갖고 여기 4시 되면 내려와요.
1: 아직 저는 어떤 요리 오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봤으니까 사고 싶은 것 같아요.
2: 예, 대파요?
1: 이렇게 한 묶음?
2: 예, 한 묶음에 3,000원이요. 이렇게, 아, 이렇게 3,000원, 이렇게 3,000원.
1: 아, 진짜로?
2: 예, 예.
1: 너무 싸지 않아요, 선생님?
2: 그래야 사시죠. 그래야 여기 새벽시장, 도깨비시장 오시면 싸다 하고 사가시죠.
1: 와. You see, my friends, this is the magic of these places. So this very outstanding woman woke up at 3 o'clock to come here to sell the vegetable that she directly grows. That's amazing. I'm almost moved about that.
3: Oh, 이거 올가리?
1: 와, 여기 진짜 여기서도 신선하네요. 그거 진짜 에이. 여러 가지.
2: 예.
3: 근데 이거 뭔데요?
2: 호박.
3: 이거 호박이에요?
2: 예, 옛날 조선 호박.
3: 이거 호박잎.
2: 예, 이거 조선 호박잎. 여기서 딴 호박.
3: 아,
2: 예. 세트.
1: 아, 맞아요. 내 말이에요. 세트로.
2: 예,
1: 세트로. 이거 에이. 무조건 이거 둘다.
2: 평소에는 하나에 2,000원을 파는데 에이. 오늘 비도 오고 1,000원씩 양 세일합니다.
1: 그러면 다섯 개.
2: 다섯 개.
1: 그럼 다섯 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잘 가세요. 네. 와. 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수님.
2: 네.
1: 와, 고추가 크네요. 맵지 않아요? 많이 맵지
2: 않아요? 안 매워요.
1: 그러면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2: 야는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찍어 먹는 것. 강된장.
1: 아, 아삭아삭해서.
2: 네, 아삭아삭해서.
1: 사이드로, 오, 이거, 오케이. 이거 반찬으로 이런 거 막 받을 거예요. 네. 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한 바구니. 뚱뚱한 걸로. 아, 이거 표고버섯이죠?
2: 네, 참나무 표고버섯.
1: 아,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2: 네.
1: 오, 콜. 근데 선생님, 여기 근처에 어떤 전통주 있을까요?
2: 이강주.
1: 이강주?
2: 네. 이 저기하고 이 음식하고 한잔 최고겠어요.
1: 아, 그런 전통주 이런 신선한 네. 야채랑 잘 네. 맞을까요?
2: 맞죠.
1: 아, 진짜로?
2: 네, 그러면요.
1: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의 전주 미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제가 만드는 연인이에요.
2: 연인님이세요? 아,
1: 5대째.
2: 배우고 싶어요. 이거 무슨 술인지.
1: 처음에 만들 때 네. 쌀 보리 누룩으로 해서 머리 누룩으로 해서
2: 입고 누룩이에요?
1: 네, 예, 누룩이에요.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2: 아.
1: 그 다음에 중요를 해요. 네. 옛날식으로 네.
2: 중요기로 네, 옛날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소주를 내리죠.
2: 여기 소주? 네. 아, 중요 소주. 어.
1: 그 다음에 배 오고 생강 오고
2: 생강.
1: 아, 배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 이강주라고 이름이 아.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계피, 울금이 감칠맛을 첨가해서 소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엽을 넣어가지고 1년 아. 동안 추출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2: 아. 섞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1: 아니야. 섞어주는 거예요.
2: 섞어주는 거예요.
1: 발효를 했다가
2: 이거 네, 만들고 이거 중료 소주 만들고 그대로 그래, 여기 브랜딩, 이거 주주를 했다
1: 브랜딩 이거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2: 아, 그러면 우리 진짜 신처럼 만드는
1: 예,
2: 거예요.
1: 예,
2: 오, 잠깐 더 드릴게요. 아, 이거 여기다, 알려주세요. 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여기다가
2: 여기
1: 아,
2: 알려주세요. 스토프
1: 쳐줘요.
2: 다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다 넣어버릴 거예요.
1: 네, 넣어버리고 여기에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많이. 우리 많이 넣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예. 오, 네. 오케이.
1: 됐죠.
2: 오케이. 배 넣었어요. 오, 진짜.
1: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꽤 많이 들어갔네요. 네. 진짜로.
1: 그 다음에 생강을.
2: 생강. 이렇게
1: 반절 만들어요.
2: 절반.
1: 예, 네, 절반만.
2: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괜찮을 네, 거예요, 네, 맞죠? 네. 오케이.
1: 이거 계피? 예, 네, 계피 몇 조각 넣고
2: 이렇게 네,
1: 예,
2: 이 정도?
1: 이 정도만
2: 오케이.
1: 네, 이거 또
2: 저는 진짜 잘 배워야 돼. 네, 이거 왕금 비율 잘 배워야 돼.
1: 마지막에 울금 좀 몇 조각.
2: 이거? 네. 이거 네. 다시 한번 이름이 뭔?
1: 울금이라고 하거든요.
2: 울금. 아 근데 아 이거 익숙한 향이에요. 혹시 이거 투메릭? 투메릭이죠?
1: 네, 오케이.
2: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very amazing because I've never seen a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turmeric in Korea. Wow. 진짜 이거 처음 봐요, 네. 이런 거. 와. 오, 이거 진짜 똑똑한 술인 것 같아요. 오, 진짜 혹시 맛봐도 돼요? 이제 네네. 이런 거 다 만드는 과정을 봐서 어떤 맛인지 조금 네네. 궁금해요.
1: 오늘 한번 조금 받아 한번 보세요. 조금. 원액은 조금 더 걸 거예요. 그래서
2: 감사합니다.
1: 좀 달라져.
2: 맞아요.
1: 독서도 좀 연하고 향도 좀
2: 가벼워졌어요. 연하고,
1: 가벼워지고.
2: 근데 음식이랑 아마 이렇게 필터된 거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죠?
1: 맞습니다.
2: 오, 안 그래도 저는 아까 도깨비 시장에서 진짜 맛있는 전주의 야채를 다 사놨어요. 오늘 진짜 과했어요.
1: 많이
2: 진짜 과했어요. 네. 오늘 잠복이 아.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고 호박. 이런 이렇게 뚱뚱한 호박 아직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튼튼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 제 생각에는 이제 호박찌개.
1: 아, 호박찌개.
2: 호박찌개.
1: 예, 좋죠.
2: 그리고 디글레이즈 해야 될 때 이거 한 잔. 이간주 한 잔 넣고 이거 그러니까 안에 은은하게 그런 이간주 향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기가 막히고 맛있게. 네.
2: 저는 진짜 맛있는 음식 이거 이간주 잘 어울리는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1: 술 잘 만들고.
2: 예. 저는 요리사에서 이거 너무 너무 좋은 갑골이에요. 역시 하이파이. My friends. Here we go again with the most fun part. I decided to make a very comforting home-style Korean food. I would like to do a jjigae with these fantastic products, these vegetables that we bought together in Dokkaebi Market this morning, right? So fresh, so nice, and so it will become super delicious. So today, I will do together with you, hobak gochujang jjigae. So I want this to be the star of our jjigae.

0: And now, let's put Rhubarb inside. Done. Okay, now is the time to put the leaves. Wow, perfect. Okay, now this one needs to do a little bit more of bogle bogle. So as I promised before, I will prepare very, very quickly one side dish to enjoy with this and the gancho. Now let's prepare super fast. Chamgirim, doenjang, okay, sesame seeds. So easy to do, so delicious. Okay, now let's put these on top. This is Rhubarb Gochujang Jjigae. Oh, it's so, so good. I can't wait to have a taste of this together with Myeongin-nim. Jeonju의 진짜 맛있는 야채로 저는 호박 고추장 찌개 준비했어요. 맛봐주세요.
1: 이강조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달리 보여.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한 잔 제가 부탁해.
0: 네.
1: 제가 만든 술이거든요.
0: 아, 네. 이거 오늘 네. 너무너무 진짜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냐면 여기 진짜 이런 맛있는 술 만드는 사람, 이런 레시피, 진짜 이런 레시피의 비결 찍어주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1: 잘
0: 이런 맛있는 음식 찍을 수 있어요. 술이랑. 딱 맞아요.
1: 딱 맞아.
0: 딱 맞아요.
1: 이렇게 맛있게
0: 와, 이렇게
1: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0: 좋아. 여기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명희님, 저는 돼지고기 먼저 볶아서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조금 이간주로 이렇게 이렇게 디글레이즈해서 제 생각에는 살짝 여운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 여운이 남았어요.
1: 정성이 담뿍 들어가다가 이강주도 정성이 들어간 한상을 더 좋은 친구다가.
0: 너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좀 맛봐주세요. 이거 좀.
1: 그거는 고추네. 고추를 매우지 않게
0: 롱그린 고추라고 불렸어요. 시장에서. 이거 맛있죠?
1: 맛있네. 마 선생 오늘 행복하네요. 내가 행복해요.
0: 그럼 여기 진짜 전주예요. 전주 핵심, 전주 분위기 저는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쁜 건물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 이거보다 더 전주 들 수 없었어요. 맞죠?
1: 난 이게 파 선생이 한 이 정성들이 안주.
0: 맞아요.
1: 안주에다가 이강주 한 잔. 이렇게 때리 갖고.
0: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여기다 때리 갖고.
0: 한식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 위하여.
1: 위하여.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 라이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방송이자 공연이자 프로그램인데, 무대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헤드폰 쓰시고 중앙 무대로 바뀌고서는 처음 와봐요. 게다가 이 중앙 무대 시스템으로 시즌이 하나가 끝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고 그래서 저 무대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시즌 바뀌면 무대도 바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했었는데, 새 시즌의 첫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로 그대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방송국의 모든 스태프분들 다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아임 라이브의 잘해줌은 좀 광기예요, 광기. 그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뮤지션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대가 아름답다. 저희가 아임 라이브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곡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 샌리스트에 기존에 무조건 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없어요. 첫 곡은 요 앞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신곡 중에 하나인데, 너의 등장이라는 아주 빠르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임 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많은 노래들을 한 번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송이기도 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소란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구나 즐겨봐주시고, 괜찮으시면 음원으로도 또 들어봐주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나중에 콘서트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 데이브레이크입니다.
0: 일단 뮤지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 제일 좀 뭐랄까 편해요.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 공연하는 것 같고 제일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배 뮤지션들한테 막 솔직히 막 음악방송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 I'm Live 꼭 나가봐. 특히 회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나가봐라고. 진짜 좋다. 혹시 압니까? 또 글로벌 스타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2: 맞아.
0: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내 맘을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관객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노래들만 엄선해서 불러왔어요. 기승전결이 쫙 살아있어서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이렇게 되는 작은 그런 느낌.
3: 네.
0: 그런 샌리스트. 오늘 준비한 이 무대의 주제는 드립다입니다. 드립다.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드립다 신곡의 첫 라이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첫 라이브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이 시작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I'm Live 시작이 좋았잖아요. 첫 회 데이브레이크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쭉 장수하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첫 라이브를 잘 끊고 이 드립다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해야 됩니다. 드립다는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곡인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사의 발음들이 막 찰지게 탁탁탁탁 드립다따라도 이러는 것이고 저희 멤버들의 연주도 정말 쏟아붓듯이 에너지 넘치고 정말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1분 1초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또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막 이러실걸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너무 반갑고요. 신곡도 들려드리고 좋은 기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둘, 셋.
1: 안녕하세요. 드래곤폰입니다.
2: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임라이브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3: 정말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4: 지난번에 이제 두 번 했던 그 아임라이브 때는 또 데뷔 때 이후에 직후에 하기도 했고 또 나다오 때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떨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번 아임라이브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생각한 단어는 연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창한 의미 말고 정말 이 공간의 특징이 되게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다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뭉치기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이제 추억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신곡 중에 이번 세 번째 EP의 타이틀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아 마음대로 다 될 거다 라면서 주문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금이 조금 따뜻한 곡이거든요. 약간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아임라이브 할 때도 날씨와 이 분위기와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손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저희가 또 이제 함께하는 만큼 더 재밌는 그림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같이 라이브 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3: 드럼포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4: 화이팅!
1: 화이팅!
6: 아임라이브 화이팅!
0: 아임라이브 사랑해요.

0: 셋.
1: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네, 아임 라이브 출연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세 번째입니다.
1: 맞네,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을 위한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올 때마다 들어서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외국 스튜디오 같은 이 카펫이 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임 라이브를 나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객분이 우시는 관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서 소통하는 이런 공연은 또 이런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또 특이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제 제 거 모니터, 제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다 마무리가 체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3: 네, 감독님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보컬
1: 네.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사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New Boat이고요. 네,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규 앨범 셀리스트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이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늘 해왔던 음악의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가사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는 앨범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 음원은 음원대로의 또 그 맛이 있지만 또 라이브는 또 라이브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좀 많이 도드라지는 곡이 제 생각하기엔 라디오라디오인 것 같아요. 라디오라디오가 라이브가 또 음원과는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무대란 놀이터다. 네,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초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돼도 어린애 같은 면을 계속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좋은 라이브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 가운데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판소리라든지 종묘 제례악, 아리랑, 남사당 노래와 같은 유산들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작년에는 탈춤도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첫 무대에서는 바로 이 탈춤을 만나보겠습니다. 탈춤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인선 씨는 이 시대의 탈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탈춤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몸짓으로 삶의 언어를 풀어내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그거 웬 할멈인가?
1: 아마도 웬 할멈일세.
0: 때를 쓰러 나왔나? 화를 내러 나왔나?
1: 아유, 내가 때도 쓰고 화도 내려고 나왔지.
0: 그 난지본향을 한번 대봅소.
1: 난지본향?
0: 어?
1: 내 태어난 고향을 한번 말해보라고?
0: 그렇지.
1: 난지본향, 난지본향.

0: 병 타라 이제 병 탔더니만 오른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에 지팽이 짚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멈일세.
1: 아이 그 영감 마모색과 소모색을 한번 대봅소.
0: 어휴 그 마모색은 말새끼고 소모색은 소새끼지.
1: 아 그 인물거리를 대보라 이 말이야.
0: 어 우리 영감 인물거리?
1: 어.
0: 우리 영감 참 잘 생겨 차뿌라졌지. 난간이마 우먹는 삼동코에 이 오뉴월 영천에도 개가죽과는 면치 못하는 그런 영감일세.
1: 아 그런 영감 저 등나무로 갔습네.
0: 여쪽?
1: 어 그쪽.
0: 여 등나무로 어디로? 어. 아니 어디로? 우리 영감 어디로? 어디가 들어갔어? 아니 없는데 어떡하면 찾을꼬.
1: 아이 그럼 보고지고 타령을 한번 해봅소.
0: 해그머니나 내 인물이 이렇게 고우니까 날 희롱인가? 보고지고 타령을 하면 우리 영감을 꼭 찾겠습나?
1: 꼭 찾을 수 있지.
0: 찾는다면 내가 하지.
1: 어.
0: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영감 보고지고 어둠 침침 야삼경 불현듯이 보고지고 태안 치안 왕가뭄에 빛발같이 보고지고 분연치수 흐린 날에 햇빛같이 보고지고 내가 이렇게 고운 얼굴로다가 보고지고 타령을 해도 우리 영감을 못 찾았는데?
1: 아이 그럼 영감을 한번 불러봅소.
0: 또 불러봐?
1: 어.
0: 알았어 그럼 내가 불러봐. 야 불렀나?
1: 어. 응?
0: 허용
1: 아이고, 아이 그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라고 했나?
0: 나는 부르라니까 강아지 새끼 부르라는 줄 알았지 사람도 부르나?
1: 아이 사람도 부르지.
0: 아니 그럼 어떻게 찾으란 말이야?
1: 잘 한번 찾아봐.
0: 잘 한번 찾아봐?
1: 어.
0: 어쩌 가서 찾아? 여쪽에 가서 들어갔나?
1: 어.
0: 영감 거기 있다. 자, 그럼 내가 찾는다. 있으면 나와.
1: 어.
0: 영감.
1: 아이, 그건 너무 짧아.
0: 영감 이쪽에 안 들어갔나 봐. 어. 아니, 영감 찾는데도 길고 짧고가 있어?
1: 길고 짧고가 있지.
0: 아니, 그러면 어디를 개 찾으란 말이야?
1: 영산도드리로 길게 한번 불러봅소.
0: 영산도드리로 길게 한번 불러보라고.
1: 그렇지.
0: 그래, 그럼 내가 부른다.
1: 어.

0: 자, 강령 탈춘 중 제7과장 미알할미 만나보셨습니다. 박인선 씨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강령 탈춘에서 미알할미란 우선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이 미알할미는 집 나간 영감을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인데요. 영감을 찾으러 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둘 있었는데 영감이 집을 나간 동안 자식이 둘 다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리게 아이고.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감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데 이렇게 삶의 굴곡진 이야기들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슬픈 일들을 다 헤쳐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되게 강인하네요.
1: 그죠. 굉장히 강인하고 네.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때 당시 시대상의 여성들과는 굉장히 또 다르죠.
0: 근데 참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치고 너무 가혹하네요.
1: 네, 너무 가혹한데도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해악과 그리고 또 유쾌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네, 그 염상섭의 소설 3대를 탈춤으로 만든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네, 3대의 판도 있고 레 미제라블, 오셀로와 이아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 탈춤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런 걸 꾸준히 해오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앞으로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앞으로는 탈춤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쉽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탈춤이라고 하면 약간 고루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탈춤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면서도 사실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렇죠.
0: 무슨 TV 다큐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네네. 네. 그래서 뭐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가끔 볼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이 탈춤도 지금 관객들과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밴드 구성으로 그 탈춤에 나오는 노래나 제담들 그리고 춤을 지금의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약간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여러분 탈춤에는 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와 제담, 음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관객들과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판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0: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네.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이신데
1: 네.
0: 우리 박인선 씨는 어떤 탈꾼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까?
1: 저는 굉장히 잘 노는, 정말 푸지게 잘 노는
0: 푸지게.
1: 네, 그런 탈꾼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저렇게 잘 놀 수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다들 너무 이제 바쁘시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게 즐기고 싶어도 마음껏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여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노는 것이 직업인 사람으로서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정말 잘 놀아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자, 잘 노는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타령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1: 이 장타령은 강령탈춤 제5과장의 양반 말뚝이 과장에 들어간 노래인데요. 이 양반들이 자기의 이제 양반 근본을 자랑하겠다고 한 명씩 나와서 근본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터무니없는 근본인 거죠. 들어보면. 그래서 그중에 한 양반이 나와가지고 나의 양반 근본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타령, 흔히 이제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죠.
0: 네.
1: 그 각설이 타령을 이렇게 굉장히 신명나게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0: 양반이.
1: 네, 그래서 탈춤의 이 해악과 풍자가 담겨 있는 그런 장면, 그런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 네, 잔뜩 기대해 주십시오.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같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선 탈꾼의 장타령입니다.
1: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양반의 노래. 그것은 바로

조선 후기 화가인 김홍도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포이풍류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김홍도가 악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악기가 바로 비파입니다. 비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연주되던 향비파와 중국에서 들어온 당비파가 있는데요. 향비파는 목이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고 줄이 다섯 줄이고요. 당비파는 목이 뒤로 꺾인 모습이며 네 줄로 돼 있습니다. 비파는 신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현악기 중 하나였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향비파를 신라 삼현이라고 불렀고요. 따라서 비파가 가야금과 거문고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부터 비파 연주가 점점 줄어들고 또 전승이 끊기는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다행히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비파가 복원되기도 했고요. 비파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악기의 복원과 개량 그리고 연주법의 복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중에게 비파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아지고 있죠. 바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파 연주자 정영범 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갑득 거문고 산조를 주제로 한 비파 산조 감상해 보시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특히 어려운데 많아서, 여기 많아서.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시는 않는 손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 많죠. 외국 손님도 많고.
0: 예.
1: 그걸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고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이런데 아주 저도 저 굉장히 기쁘고.
2: 손님한테도 봄을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봄을 찾기. 네. 그렇죠.
0: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1: 예.
0: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1: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사양산업인데
0: 예.
1: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가 책방을 들르는 게 아니고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0: 네.
1: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계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나면서 아, 그래도 책방은 일생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3: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tami. Yes, honey. Tatami, tatami, tatami. Yo.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It premier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Director Yoo Jae-uk directed with his unique sensibility. Rookie actress Park Hye-jin, Lee Seung-yeon, Park Kyo-un, and Choi Soo-in each showed off distinct personalities and charms.
1: 주위의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잖아.
2: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은 애기랑 동물 넣은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데
3: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걸 다 개발하는 거.
4: 진짜 나만 아는 곳이야. 같이 갈래?
5: 이름 앞에 서울만 붙는 이상한 대학 갈 바에는 안 간다.
6: 바람이! 쏘지 마!
0: Let's watch The Girls Together. It's a spring day, some 200 days to the college entrance exams. Yeah. Inhye is not in the school library, but at the animal enclosure.
7: 어디 갈 건데? 움직이지 마라.
0: She looks quite skilled, like she's done this many times before.
8: 기말고사 쌤이 끝나고 오래.
0: But on this day, the careers teacher has called her and
8: 이번에 이정혜 1반 김수민 이렇게 네 명 오래.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정혜한테 얘기해.
0: What these four girls share in common.
9: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10: 저번에 진학조사 했던 거는 기억나?
11: 대답!
10: 네. 네. 니들만 백지로 냈어.
0: Is that they have no dreams, no colleges 얘들아. They aspire to attend.
10: 대학 많아, 어? 면접만 잘 봐도 니네 같은 애들도 붙여주는 대학 많아. 가진 수를 써서라도 수시 붙인다. 다음 주까지 어디 진학할지 정해와.
0: So, only because of a motivated teacher, they come to be the college interview's preparation group. Actually, what Inhye wants more than college is for her boyfriend Chanyoung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they are dating.
12: 잘 가.
0: However,
12: 여자표도 중요한데 사귄다는 소문나면 표 떨어지거든.
0: All Chanyoung cares about is elections, and he asks her for a favor.
12: 오늘 촬영해도 되지?
0: He wants to shoot video of Inhye's parents' restaurant for his campaign.
13: 무슨 촬영이라고?
12: 회장 선거 연설할 때 자료 화면으로 쓰려고요.
14: 이런 게 대입에 도움이 된대.
0: He begins to record.
13: 이게 돼지 자궁인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절대로 비리지 않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팔.
0: She does wonder how a restaurant PR video should help his campaign.
13: 주방에?
15: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찬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잠입 취재한 것입니다.
0: But oh no, it feels like an expose.
15: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4: 진짜?
15: 또한 입시 정보.
0: But even this kind of boyfriend is someone Inhye can't let go of. One day, she happens to discover a hidden plane in the wooded hills near school. Meanwhile, Seo-hee ends up cleaning the animal enclosure as punishment for carrying a knife.
8: 회장 선거에 나온 집, 너네 집 맞지?
3: 아니야.
8: 간판에 네 이름 적혀 있던데.
3: 청소 안 해? 학교에 카레 갖고 오면. 야, 너 압수당한 거 아니었어?
8: 두 개 갖고 다녀. 생존하려면 항상 대용품을 갖고 다녀야 돼.
0: Seo-hee is a survivalist who is always preparing for a disaster.
8: 이상기온으로 재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 알아? 재난이 오면 난 내가 죽는 대신 죽일 거야.
3: 이 칼을 원없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갈래?
0: Inhye asks Seo-hee to accompany her to her secret spot.
3: 혼자 왔을 때 오기가 겁났거든.
0: There, the two of them create a sanctuary. The two grow closer and put in a lot of work, also for the animals at the enclosure at school. One day, though,
12: 얘들아, 회장할 필요 없어. 사역장 폐쇄할 거야.
0: A sudden decision is made to tear down the enclosure at school. So the girls decide to move the animals to keep them safe.
3: 정이야.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14: 응, 줘.
8: 너 뭐 하는 건지 들어보지도 않냐?
14: 응, 괜찮아.
0: Happy-go-lucky Jung-hye joins them. And so the girls build a new enclosure in their peaceful spot in the hillside. Also, they think of someone else they would like to have joined them. They send an invitation to Soomin, a self-made loner.
3: 왜 하는 거야? 학교에서 맨날 졸기나 하고 마치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0: Even prickly Soomin decides to join them. They might not have typical college dreams, but together they formed the Gorals, named after wild goats that can live anywhere and do whatever it takes.
2: 도로를 많이 지어서 선영들이 서식지를 이뤘대. 근데 걔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대.
8: 걔네 절벽을 막 뛰어다니더라.
3: 우리 이름 선영들로 하자.
0: Will the four friends be able to keep their little paradise safe? The adventures of girls who go beyond school grounds to set out for themselves in nature. It is the movie The Gorals.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resse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story about girls' adventure.
11: 도리 소녀 4인방이 동물들과 자신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고생의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0: The girls or wild goats mentioned in the title symbolizes the courage of the girls who seek their own path.
11: 사냥 보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냥들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원하는 것도 없고 이 친구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냥처럼 자기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길을 내는 그 모습에 용기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Actress Park Hye-jin played the role of In-hye, who is not interested in going to college, but is passionate about caring for animals.
16: 이네라는 캐릭터는 너무 저의 성격과 태도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내 성격을 조금 입혀가지고 이네를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친구들이나 친한 선생님들한테 저의 태도나 말투를 물어보면서 저의 성격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Lee Seung-yeon delivered a lauded performance as Seo-hee, a survivalist who prioritizes preparation for disasters.
17: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리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이하기만 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Seo-hee에게 애정이 점점 생겼고 칼을 들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서희의 불안함이나 경계심을 잘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감독님이 중간에 딱 알아봐주셨을 때 너무 뿌듯했고 아,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The actor's teamwork was crucial in portraying how these lonely characters come together as friends.
18: 처음 대본 리딩 하려고 만났을 때는 저 빼고 언니들이 다 성인이라서 대화에 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촬영장에서도 정말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고
19: 초반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가림도 심했지만 의상 피팅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 분석 소통하고 각자만의 생각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Featuring a brilliant ensemble cast of four actresses, it is the movie The Gorals. Who is the character K's story zooms in on in The Gorals?
8: 취미는 뭐예요?
3: 저는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20: 봉사활동 뭐 했어요?
3: 저 뭐 했다 그러죠?
0: She has no college prospects in mind. Nothing she dreams of becoming.
3: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0: But she does want to help animals. It's In-hye. Actress Park Hye-jin took on the role. Exuding a charming eccentricity, she showcased a complex character.
11: 동물한테 말을 하는 장면을 리딩을 시켰는데 정말 동물과 말하는 듯한 느낌? 그런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0: Experience her unique and delightful energy. Girls enjoying an adventure in the woods. It is the movie The Gorals.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company has developed original technologies for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s well as environmental catalysts. With the aim of creating eco-friendly values for a better future,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technologies.
1: EcoEndream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전구체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입니다. 환경 촉매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Precursor refers to a core component that decides the performances of electric car batteries. Different types of raw materials, mixing ratio and sizes of particles decide the quality of batteries. The company has provided high nickel precursors, which have a nickel content of 90%.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of electric vehicles.
2: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전구체는 양극재의 구조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에코인드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enhanced performances of batteries, the premium precursors of the company have been widely provided through the global energy supply network.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mass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completed vehicle and battery makers.
2: 저희 에코엔드림은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에 맞춰 금속 조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 물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맞춤형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까지 폭넓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EcoEndream has implemented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2: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엔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엔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High-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에코엔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응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EcoEn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performance, high-nickel precursors. What i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3: 에코엔드림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1: 에코엔드림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압 미드링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developed core materials that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ave the planet. And it is expected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eco-friendly mobility solutions.

0: 안녕하세요.
1: 팬이에요.
0: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1: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학교 졸업했죠?
0: 네, 학교 졸업했어요.
1: 나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0: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1: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0: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1: 살아남았습니다.
0: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1: 영어로 자기소개.
0: 네. Hi, my name is Jennifer. I'm Amora.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2: 안녕.
0: 안녕.
1: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0: 아기가 올 줄 몰라.
3: 첫 게스트부터.
0: 혹시 자기 소개 해줄 수 있어요?
2: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0: 니콜.
1: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2: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
0: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2: 야.
1: 글로벌 역시.
0: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2: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0: 캐대원.
2: 맞아요.
0: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원 진짜.
1: 캐대원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2: 네, 완전 재밌어요.
1: 어떤 게 재밌어요?
2: 저는 약간 루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0: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1: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2: 당연하죠.
1: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0: 여기로?
1: 이쪽으로?
0: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대원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에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어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2: 아~ 눈에 보면은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스킨? 보라색도 있고.
1: 아~ 네 그리고 여기는
0: 좀 등쪽에 어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 쬐끄만 붙이면 되겠다.
1: 어. 네 맞아요. 여기 등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하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메이크업.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어,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아,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어,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2: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1: 그래요?
0: 간질, 간질.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2: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오,
2: 오늘 제...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앞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우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더 반짝거리네요.
2: 반짝거리죠.
0: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 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2: 큐빅.
0: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어.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와, 이렇게
0: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1: 여기 달.
0: 달?
1: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초록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2: 오.
0: 간질간질간질.
2: 반짝이는 게 필요한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모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3: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모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특수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내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진짜.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트는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너무 귀여운데?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1: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2: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루미로 바꿔드릴 겁니다.
0: 가자!
1: 가자!
2: 너무 기대되네.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낼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0: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1: 아이돌이,
0: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요.
0: 아, 메이크업이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좋아. 헤어를 잘 보이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해준 신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게 한 묶음?
1: 네, 한 묶음에 3,000원이요. 이렇게 아, 이렇게 3,000원, 이렇게 3,000원.
0: 아, 진짜로?
1: 네, 예.
0: 너무 싸지 않아요, 선생님?
1: 그래야 사시죠. 그래야 여기 새벽시장, 도깨비시장 오시면 싸다 하고 사가시죠.
0: 와... You see, my friends, this is the magic of these places. So this very outstanding woman woke up at 3 o'clock to come here to sell the vegetable that she directly grows. That's amazing. I'm almost moved about that.
2: 오, 이거 올가리?
0: 와, 여기 진짜 여기서도 신선하네요. 그거 진짜 에이. 여러 가지.
1: 예.
2: 어, 근데 이거 뭔데요?
1: 호박.
2: 이거 호박이에요?
1: 예, 옛날 조선 호박.
0: 어, 이거 호박잎.
1: 예, 이거 조선 호박잎. 여기서 딴
2: 아,
1: 호박잎.
2: 아, 딱,
1: 예. 세트.
2: 아, 맞아요. 내 말이에요. 세트로. 예, 세트로. 이거 에이. 무조건 이거 둘 다.
1: 평소에는 하나에 2,000원을 파는데 에이. 오늘 비도 오고 1,000원씩 그냥 세일합니다.
0: 그러면 다섯
1: 개. 다섯 개.
0: 그럼 다섯 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잘 가세요. 네. 와. 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수님.
3: 네.
0: 와, 고추가 크네요. 맵지 않아요? 많이 맵지
3: 않아요? 안 매워요.
0: 그러면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3: 야는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찍어 먹는 것. 당근자.
0: 아, 아삭아삭해서.
3: 네, 아삭아삭해서.
0: 사이드로, 오, 이거, 오케이. 이거 반찬으로 이런 거 막 네. 받을 거예요. 네. 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한 바구니. 뚱뚱한 걸로. 아, 이거 표고버섯이죠?
3: 네. 참나무 표고버섯.
0: 아,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3: 네.
0: 오, 쿨. 근데 선생님, 여기 근처에 어떤 전통주 있을까요?
3: 이강주.
0: 이강주?
3: 네. 이 저기하고 이 음식하고 한잔 하시면 최고겠어요.
0: 아, 아 그런 전통주 이런 신선한 네. 야채랑 잘 네. 맞을까요?
3: 맞죠.
0: 아, 진짜로?
3: 네, 그러면요.
4: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의 전주 미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제가 만드는 연인이에요.
2: 연인님이세요? 아,
1: 5대째.
2: 배우고 싶어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1: 처음에 만들 때 네. 쌀 보리 누룩으로 해서 머리 누룩으로 해서
2: 입구 누룩이에요?
1: 예, 예, 누룩이에요. 그거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 그 다음에 중요를 해요. 네. 옛날식으로
2: 네. 중요기로 네, 옛날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소주를 내리죠.
2: 여기 소주? 네. 아, 중요 소주. 아.
1: 그 다음에 배 오고 생강 오고
2: 생강.
1: 아, 아, 배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강주라고 이름이 아.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계피, 울금이 감칠맛을 첨가해서 소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엿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추출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2: 섞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1: 아니야. 섞어주는 거예요.
2: 섞어주는 거예요.
1: 발효를 했다가
2: 이거 에, 만들고 중요 소주 만들고 그들 여기 이거 추출했다 이거
1: 브랜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2: 아, 그러면 우리 진짜 40도예요. 진짜 실제로 만드는 예, 거예요. 예, 오, 잠깐 더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이거 알려주세요. 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여기다가
2: 여기 알려주세요. 스토프
1: 줘요. 다
2: 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넣어버릴 거예요.
1: 네 넣어버리고 여기에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많이. 우리 많이 넣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예. 오 네. 오케이
1: 됐죠.
2: 오케이 배 넣었어요. 오 진짜
1: 배가 꽤, 많이 들어가요.
2: 꽤 많이 들어갔네요. 네. 진짜로.
1: 그 다음에 생강을
2: 생강 이렇게
1: 반절만 넣어요.
2: 절반?
1: 예 네, 절반만.
2: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괜찮을 예, 거예요. 예, 맞죠? 예. 오케이.
1: 이거 계피? 예, 계피 몇 조각 넣고.
2: 이렇게?
1: 예, 예.
2: 이 정도?
1: 이 정도면
2: 오케이.
1: 예, 이거 딱 넣을 때.
2: 잘 배워야 돼. 예, 이거 왕금 비율 잘 배워야 돼.
1: 마지막에 울금 좀 몇 조각.
2: 이거? 예. 이거 예. 다시 한번 이름이 뭐?
1: 울금이라고 하거든요.
2: 울금? 예. 아, 근데 이거 익숙한 향이에요. 혹시 이거 투메릭, 투메릭이죠?
1: 예, 오케이.
2: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very amazing because I've never seen a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turmeric in Korea. Wow. 진짜 이거 처음 봐요, 네. 이런 거. 와, 오, 이거 진짜 똑똑한 술인 것 같아요. 오, 진짜 혹시 맛봐도 돼요? 이제 네. 이런 거 다 만드는 과정을 봐서 어떤 맛인지 조금 네. 궁금해요.
1: 오늘 한번 조금 받아 한번 보세요. 조금만. 원액은 조금 더 걸 거예요. 그래서
2: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2: 맞아요.
1: 독서도 좀 연하고 향도 좀
2: 가벼워졌어요. 연하고,
1: 가벼워지고.
2: 근데 음식이랑 아마 이렇게 필터된 거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죠?
1: 맞습니다.
2: 오, 안 그래도 저는 아까 도깨비 시장에서 진짜 맛있는 전주의 야채를 다 사놨어요. 오늘 진짜 과했어요.
1: 많이
2: 진짜 과했어요. 오늘 잠복이 이렇게 넉넉하게. 호박.
3: 그리고 호박.
2: 이런 이렇게 뚱뚱한 호박 아직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튼튼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 제 생각에는 이제 호박찌개.
1: 호박찌개. 예, 좋죠.
2: 그리고 디글레이즈 해야 될 때 이거 한 잔. 이간주 한 잔 넣고 이거 그러니까 안에 은은하게 그런 이간주 향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기가 막히고 맛있게. 네.
2: 저는 진짜 맛있는 음식 이거 이간주 잘 어울리는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1: 저는 술 잘 만들고.
2: 예, 저는 요리사에서 이거 너무 좋은 갑골이에요. 역시 하이파이. My friends. Here we go again with the most fun part. I decided to make a very comforting home-style Korean food. I would like to do a jjigae with these fantastic products, these vegetables that we bought together in Dokkaebi Market this morning, right? So fresh, so nice, and so it will become super delicious. So today, I will do together with you, hobak gochujang jjigae. So I want this to be the star of our jjigae.

0: 너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한잔 제가
0: 볼게요. 어, 네.
1: 제가 만든 술이거든요.
0: 아, 네. 이런 거 오늘 네. 너무너무 진짜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냐면 여기 진짜 이런 맛있는 술 만드는 사람, 이런 레시피, 진짜 이런 레시피의 비결 찍어주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1: 잘
0: 이런 맛있는 음식 찍을 수 있어요. 술이랑. 딱 맞아요.
1: 딱 맞아.
0: 딱 맞아요.
1: 이렇게 맛있게.
0: 와, 이렇게.
1: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0: 좋아. 여기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명희님, 저는 돼지고기 먼저 볶아서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조금 미간주로 이렇게 이렇게 디글레이즈해서 제 생각에는 살짝 여운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 여운이 남았어요.
1: 정성이 담뿍 들어가다가 이강주도 정성이 들어간 한상을 더 좋은 친구다가
0: 너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어? 이것도 좀 맛봐주세요. 이거 좀
1: 그거는 고추네. 고추를 매우지 않게
0: 롱그린 고추라고 불렸어요. 시장에서 이거 맛있죠?
1: 맛있네. 마 선생 오늘 행복하네요. 내가 행복해요.
0: 그럼 여기 진짜 전주예요. 네. 전주 핵심, 전주 분위기 저는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쁜 건물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 이거보다 더 전주 들 수 없었어요. 맞죠?
1: 네. 난 이게 파 선생의 헌 이 정성들인 안주.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안주에다가 이강주 한 잔. 네? 이렇게 때리 갖고.
0: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여기다 때리 갖고.
0: 한식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전돈주 위하여.
1: 위하여.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u.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u.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하나, 둘, 셋.
3: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라이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방송이자 공연이자 프로그램인데 무대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헤드폰 쓰시고 중앙 무대로 바뀌고서는 처음 와봐요. 게다가 이 중앙 무대 시스템으로 시즌이 하나가 끝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고 그래서 저 무대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시즌 바뀌면 무대도 바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했었는데 새 시즌의 첫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로 그대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방송국의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아임라이브의 잘해줌은 좀 광기예요, 광기. 그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뮤지션 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제작진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대가 아름답다. 저희가 I'm Live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곡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 샌리스트에 기존에 무조건 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없어요. 첫 곡은 요 앞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신곡 중에 하나인데 너의 등장이라는 아주 빠르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I'm Live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많은 노래들을 한 번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송이기도 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소란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구나 즐겨봐주시고 괜찮으시면 음원으로도 또 들어봐주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나중에 콘서트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 데이브레이크입니다.
0: 일단 뮤지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 제일 좀 뭐랄까 편해요.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공연하는 것 같고 제일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배 뮤지션들한테 막 솔직히 막 음악방송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 I'm Live 꼭 나가봐. 특히 회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나가봐라고. 진짜 좋다. 혹시 압니까? 또 글로벌 스타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내 맘을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관객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노래들만 엄선해서 골라왔어요. 네, 기승전결이 쫙 살아있어서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이렇게 되는
2: 자꾸
0: 그런 느낌. 네, 그런 오늘 준비한 이 무대의 주제는 드립다입니다. 드립다.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드립다 신곡의 첫 라이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첫 라이브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이 시작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I'm Live 시작이 좋았잖아요. 첫 회 데이브레이크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쭉 장수하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첫 라이브를 잘 끊고 이 드립다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해야 됩니다. 드립다는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곡인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사의 발음들이 막 찰지게 탁탁탁탁 드립다 따라도 이런 것이고, 저희 멤버들의 연주도 정말 쏟아붓듯이 에너지 넘치고 정말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1분 1초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또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막 이러실걸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너무 반갑고요. 신곡도 들려드리고 좋은 기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둘, 셋.
1: 안녕하세요. 레고폰입니다.
2: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임라이브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3: 정말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4: 지난번에 이제 두 번 했던 그 라임라이브 때는 또 데뷔 때 이후에 직후에 하기도 했고 또 나다오 때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떨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번 라임라이브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생각한 단어는 연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창한 의미 말고 정말 이 공간의 특징이 되게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다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뭉치기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이제 추억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신곡 중에 이번 세 번째 EP의 타이틀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아 마음대로 다 될 거다 라면서 주문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금이 조금 따뜻한 곡이거든요. 약간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아임라이브 할 때도 날씨와 이 분위기와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손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저희가 또 이제 함께하는 만큼 더 재밌는 그림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같이 라이브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3: 드럼프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4: 화이팅!
1: 화이팅!
6: 아임라이브 화이팅!
0: 아임라이브 사랑해요.

0: 셋.
1: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네, 아임 라이브 출연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세 번째입니다.
1: 맞네,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을 위한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올 때마다 들어서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외국 스튜디오 같은 이 카펫이 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임 라이브를 나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객분이 우시는 관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서 소통하는 이런 공연은 또 이런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또 특이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제 거 모니터, 제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다 마무리가 체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3: 네, 감독님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보컬 메인은 여기서
1: 네.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사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New Boat이고요. 네,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규 앨범 셀리스트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이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늘 해왔던 음악의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가사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는 앨범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 음원은 음원대로의 또 그 맛이 있지만 또 라이브는 또 라이브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좀 많이 도드라지는 곡이 제가 생각하기엔 라디오인 것 같아요. 라디오가 라이브가 또 음원과는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무대란 놀이터다. 네. 뭔가

0: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초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돼도 어린애 같은 면을 계속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좋은 라이브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여기까지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매끈 매끈 하다, 매끈 매끈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 가운데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판소리라든지 종묘 제례악, 아리랑, 남사당 노래와 같은 유산들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작년에는 탈춤도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첫 무대에서는 바로 이 탈춤을 만나보겠습니다. 탈춤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인선 씨는 이 시대의 탈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탈춤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몸짓으로 삶의 언어를 풀어내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그 웬 할멈인가?
1: 아마도 웬 할멈일세.
0: 때를 쓰러 나왔나? 화를 내러 나왔나?
1: 아유, 내가 때도 쓰고 화도 내려고 나왔지.
0: 그 난지본향을 한번 대봅소.
1: 난지본향?
0: 어?
1: 내 태어난 고향을 한번 말해보라고?
0: 그렇지.
1: 난지본향, 난지본향,

0: 타고 병 타라 이제 병 탔더니만 오른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에 지팡이 짚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멈일세.
1: 아이 그 영감 마모색과 소모색을 한번 대봅소.
0: 어휴 그 마모색은 말새끼고 소모색은 소새끼지.
1: 아, 그 인물거리를 대보라 이 말이야.
0: 어, 우리 영감 인물거리?
1: 어.
0: 우리 영감 참 잘생겨 차뿌라졌지. 난간이마 우먹는 삼동코에 이 오뉴월 영천에도 개가죽관을 면치 못하는 그런 영감일세.
1: 아 그런 영감 저 등나무로 갔습네.
0: 여쪽?
1: 어 그쪽.
0: 여 등나무로 어디로? 어. 아니 어디로? 우리 영감 어디?

0: 들어갔어.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거?
1: 아이 그럼 보고 지고 타령을 한번 해봅소.
0: 할머니나 내 인물이 이렇게 고우니까 날 희롱인가? 보고 지고 타령을 하면 우리 영감을 꼭 찾겠나?
1: 꼭 찾을 수 있지.
0: 찾는다면 내 하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우리 영감 보고 지고 어둠 침침 야삼경 불현듯이 보고 지고 태안 치안 왕가뭄에 빛발같이 보고 지고 분연치수 흐린 날에 햇빛같이 보고 지고 내가 이렇게 고운 얼굴로다가 보고 지고 타령을 해도 우리 영감을 못 찾았는데?
1: 아이 그럼 영감을 한번 불러봅소.
0: 또 불러봐?
1: 어.
0: 알았어 그럼 내가 불러봐. 야 불렀나?
1: 어. 응?
0: 허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나는 부르라니까 강아지 새끼 부르라는 줄 알았지 사람도 부르나?
1: 아이 사람도 부르지.
0: 아니 그럼 어떻게 찾으란 말이야?
1: 잘 한번 찾아봐.
0: 잘 한번 찾아봐?
1: 어.
0: 어째 가서 찾아? 여짝에 가서 들어갔나?
1: 어.
0: 영감 거기 있다. 자 그럼 내가 찾는다. 있으면 나와.
1: 어.
0: 영감.
1: 아이 그건 너무 짧아.
0: 영감 여쪽에 안 들어갔나 봐. 어. 아니 영감 찾는데도 길고 짧고가 있어?
1: 길고 짧고가 있지.
0: 아니 그러면 어디를 개 찾으란 말이야?
1: 영산도드리로 길게 한번 불러봅소.
0: 영산도드리로 길게 한번 불러보라고.
1: 그렇지.
0: 그래 그럼 내가 부른다. 어? 어?

0: 자, 강령 탈춤 중 제7과장 미알할미 만나보셨습니다. 박인선 씨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강령 탈춤에서 미알할미란 우선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이 미알할미는 집 나간 영감을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인데요. 영감을 찾으러 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둘 있었는데 영감이 집을 나간 동안 자식이 둘 다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리게 아이고.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감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데 이렇게 삶의 굴곡진 이야기들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슬픈 일들을 다 헤쳐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되게 강인하네요.
1: 그죠. 굉장히 강인하고 네.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때 당시 시대상의 여성들과는 굉장히 또 다르죠.
0: 근데 참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치고 너무 가혹하네요.
1: 네, 너무 가혹한데도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해악과 그리고 또 유쾌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네, 그 염상섭의 소설 3대를 탈춤으로 만든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네, 3대의 판도 있고 레 미제라블, 오셀로와 이아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 탈춤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런 걸 꾸준히 해오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앞으로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앞으로는 탈춤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쉽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탈춤이라고 하면 약간 고루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탈춤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면서도 사실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렇죠.
0: 무슨 TV 다큐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네네. 네. 그래서 뭐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가끔 볼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이 탈춤도 지금 관객들과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밴드 구성으로 그 탈춤에 나오는 노래나 제담들 그리고 춤을 지금의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약간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여러분 탈춤에는 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와 제담, 음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관객들과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판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0: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네.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이신데
1: 네.
0: 우리 박인선 씨는 어떤 탈꾼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까?
1: 저는 굉장히 잘 노는, 정말 푸지게 잘 노는
0: 푸지게.
1: 네, 그런 탈꾼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저렇게 잘 놀 수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다들 너무 이제 바쁘시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게 즐기고 싶어도 마음껏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여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노는 것이 직업인 사람으로서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정말 잘 놀아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자, 잘 노는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타령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1: 이 장타령은 강령탈 지금 제 5과장의 양반 말뚝이 과장에 들어간 노래인데요. 이 양반들이 자기의 이제 양반 근본을 자랑하겠다고 한 명씩 나와서 근본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터무니없는 근본인 거죠. 들어보면. 그래서 그중에 한 양반이 나와가지고 나의 양반 근본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타령, 흔히 이제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죠.
0: 네.
1: 그 각설이 타령을 이렇게 굉장히 신명나게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0: 양반이.
1: 네, 그래서 탈춤의 이 해악과 풍자가 담겨있는 그런 장면, 그런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 네, 잔뜩 기대해 주십시오.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같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선 탈꾼의 장타령입니다.
1: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양반의 노래. 그것은 바로

조선 후기 화가인 김홍도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포이풍류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김홍도가 악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악기가 바로 비파입니다. 비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연주되던 향비파와 중국에서 들어온 당비파가 있는데요. 향비파는 목이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고 줄이 다섯 줄이고요. 당비파는 목이 뒤로 꺾인 모습이며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비파는 신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현악기 중 하나였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향비파를 신라 삼현이라고 불렀고요. 따라서 비파가 가야금과 거문고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부터 비파 연주가 점점 줄어들고 또 전승이 끊기는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다행히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비파가 복원되기도 했고요. 비파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악기의 복원과 개량 그리고 연주법의 복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중에게 비파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아지고 있죠. 바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파 연주자 정영범 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갑득 거문고 산조를 주제로 한 비파 산조 감상해 보시죠.

0: 막 화학자라고 하면 흰 가운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합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텐데요. 이 화학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대화라는 것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지

0: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1: For the Korean group, Professor Choi will lead the discussion.
0: 화학으로 원래 공부를 하러 유학을 나갔는데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책을 번역을 한다든지 프로 딴진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너무도 단순한 원리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고 여전히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든요. 화학자가 돼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화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화학자가 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1: Let's listen to their dialogue first.
2: 양성자 수가 정확히...
3: 와...
1: Our first guest is waiting to ask a question.
3: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처럼 열정의 불을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성아랑입니다.
4: 주기율표 본 적 있어?
3: 아니요. 너무 기대가 돼요.
5: 화학이 뭔지 알겠냐고요?
3: 혹시 주기율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아, 네. 주기율표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세트장에도 잘 이제 그려져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이제 모아서 그 화학적인 성질을 잘 드러내도록 배치해 놓은 그런 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1: So they understand that the periodic table shows the names of elements.
5: 엄청 뭐가 많은데.
1: But it's not very clear beyond that.
5: 원소가 뭔가요?
3: 원소는 무엇이고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0: 아, 원소. 네. 원소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뭐 여기에 있는 뭐 탁자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로 다 쪼개다 보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물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떤 알갱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알갱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가 있다. 그 알갱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요.
5: 그러니까
0: 원소는 이제 원자들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정말 달라 보이는 다양한 물질들이 사실은 이 표 안에 있는 한 118개 정도 지금 우리가 원소를 알고 있거든요. 그 118개 정도의 원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화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1: In other words, the periodic table is an ordered arrangement of the chemical elements. We'll get into more details from a professor in Peru. Her enthusiasm for the periodic table is quite infectious. She teaches many people about the periodic table.
6: Era un bonito recuerdo para poder darles a todos y que pudieran tener una tabla periódica de bolsillo, básicamente.
7: Además de las personas pueden también aprender un poquito más de la tabla periódica, de saber qué elementos están presentes.
8: Sí, es un gran acontecimiento importante en la química. Hay un antes y un después de la generación de la tabla periódica. Digamos que un elemento sería una unidad de Lego y la tabla periódica sería la casita de Lego que ustedes han elaborado. Entonces es una unidad y un todo. Y cada uno de ellos, cada una de esas piezas de Lego, tiene una característica, una particularidad en función al color o en función a la forma, porque nuevamente nos ayuda a agrupar. Y muchas veces en ciencia en general, esas similitudes, esas agrupaciones de estos elementos que tienen características parecidas, es algo que es sumamente valioso.

0: eso, y eso es lo meritorio de la tabla periódica. No es una ley en sí, sino es una forma de cómo comprender las cosas y cómo poder explicarlas.
1: Elements are the fundamental particles that make up matter. And the periodic table organizes the elements according to a set of rules. Now, let's dive deeper into this enigmatic table.
2: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화학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주기율표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그다음에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5주기, 6주기, 7주기에서 현재 주기율표에는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1족, 2족, 3족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총 18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8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족과 2족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도 3족부터는 좀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를 이제 전위금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3족부터는 다시 높이가 높아졌죠.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를 이제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좌우에 있는 전형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3족부터 12족까지 전위금속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저 57번에서 71번 또 89번에서 103번이 그냥 빼서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트장에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쌓아서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은 그냥 두 줄로 화학자들은 표시를 하고요. 57번, 58번, 59번, 60번, 62번, 62번, 그다음에 바로 63, 64, 65, 66, 67, 68, 69, 70, 71까지가 한 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란타넘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89번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순서대로 쭉 그 밑에 14개를 배치를 하면 그것이 악티늄족이 됩니다. 요 한 칸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보면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호가 존재를 하고요. 이 기호를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어떠한 기호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기호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숫자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또 하나씩 독특한 번호를 할당을 해서 그 번호로 이제 원소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주기율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을 한 칸에 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 원자들의 질량, 그것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보통 원자량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 좌우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1: Let's go back to our ongoing dialogue.
3: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1: What question will he be asking?
3: 네, 저기서 원소들 중에서도 비싼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2: 그럼요. 네.
3: 돈 이렇게 사려고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기 어려운 거 같은 거가 궁금한데
2: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율이 이제 낮은 애들, 잘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래도 희귀한 애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많이 존재하는 애들은 희귀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딱 답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이제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이제 그냥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원소들이다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1: Theodore Gray has a deep obsession over the elements. He is in some way an eccentric figure.
4: I would not have been a good academic chemist. I like chemistry as a hobby, but not as a profession. But I'm also the author of a book called The Elements, which was a surprisingly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0: 제가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요
1: 땅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재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2: 뭔가 딴 세계에 온 것 같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2: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의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의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리고 네. 되게 이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0: 네.
1: 이런 느낌이 이제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1: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must go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네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렇죠.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1: 그렇죠. 일상의
0: 양해,
1: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니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색감도 그렇고.
1: 네, 네. 돌하고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1: 그러네요.
2: 저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 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네.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0: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0: 우와! 우와!
1: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파이어.
1: 저는 다 했어요.
2: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1: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2: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1: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2: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1: 한복을 빌려요?
2: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1: 저는 괜찮아요.
2: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1: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3: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도인처럼 사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1: 싱그러운 영화거든요. 그냥 귀여운 4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0: 뭐래?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정희한테 얘기해.
1: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0: 대답!
2: 네. 네. 니들만 백지로 냈어.
3: Is that they have no dreams, no colleges they aspire to attend.
2: 대학 많아, 어? 면접만 잘 봐도 니네 같은 애들도 붙여주는 대학 많아. 가진 수를 써서라도 수시 붙인다. 다음 주까지 어디 진학할지 정해와.
3: So, only because of a motivated teacher, they come to be the college interview's preparation group. Actually, what Inye wants more than college is for her boyfriend Chan Young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they are dating.
4: 잘 가.
3: However,
5: 여자 표도 중요한데 사귄다는 소문 나면 표 떨어지거든.
3: All Chan Young cares about is elections, and he asks her for a favor.
5: 오늘 촬영해도 되지?
3: He wants to shoot video of Inye's parents' restaurant for his campaign.
6: 무슨 촬영이라고?
5: 회장 선거 연설할 때 자료 화면으로 쓰려고요.
2: 이런 게 대입에 도움이 된대.
3: He begins to record.
6: 이게 돼지 자궁인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절대로 비리지 않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팔.
3: She does wonder how a restaurant PR video should help his campaign.
6: 주방에?
7: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찬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잠입 취재한 것입니다.
3: But oh no, it feels like an expose.
7: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 진짜?
7: 또한 입시 정보.
3: But even this kind of boyfriend is someone Inye can't let go of. One day, she happens to discover a hidden plane in the wooded hills near school. Meanwhile, Seohee ends up cleaning the animal enclosure as punishment for carrying a knife.
0: 회장 선거에 나온 집, 너네 집 맞지?
8: 아니야.
0: 간판에 네 이름 적혀 있던데.
8: 청소 안 해? 학교에 카레 갖고 오냐? 야, 너 압수당한 거 아니었어?
0: 두 개 갖고 다녀. 생존하려면 항상 대용품을 갖고 다녀야 돼.
3: Seohee is a survivalist who is always preparing for a disaster.
0: 이상기온으로 재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 알아? 재난이 오면 난 내가 죽는 대신 죽일 거야.
8: 이 칼을 원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갈래?
3: Inye asks Seohee to accompany her to her secret spot.
8: 혼자 왔을 때 오기가 겁났거든.
3: There, the two of them create a sanctuary. The two grow closer and put in a lot of work, also for the animals at the enclosure at school. One day, though,
5: 얘들아, 이제 할 필요 없어. 사육장 폐쇄할 거야.
3: A sudden decision is made to tear down the enclosure at school. So the girls decide to move the animals to keep them safe.
8: 정이야.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9: 응, 좋아.
0: 너 뭐 하는 건지 들어보지도 않냐?
9: 응, 괜찮아.
3: Happy-go-lucky Jung-hye joins them. And so the girls build a new enclosure in their peaceful spot in the hillside. Also, they think of someone else they would like to have joined them. They send an invitation to Soo-min, a self-made loner.
0: 왜 하는 거야?
8: 학교에서 맨날 졸기나 하고 마치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3: Even prickly Soo-min decides to join them. They might not have typical college dreams, but together they form the Gorals, named after wild goats that can live anywhere and do whatever it takes.
0: 도로를 많이 지어서 사냥들이 서식지를 잃었대. 근데 걔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대. 걔네 절벽을 막 뛰어다니더라.
8: 우리 이름 사냥들로 하자.
3: Will the four friends be able to keep their little paradise safe? The adventures of girls who go beyond school grounds to set out for themselves in nature. It is the movie The Gorals.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resse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story about girls' adventure.
10: 도리 소녀 4인방이 동물들과 자신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고생의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0: 라고 생각을 했고
1: The girls or wild goats mentioned in the title symbolizes the courage of the girls who seek their own path.
0: 사냥 보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냥들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원하는 것도 없고 이 친구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냥처럼 자기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길을 내는 그 모습에 용기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Actress Park Hye-jin played the role of In-hye, who is not interested in going to college, but is passionate about caring for animals.
2: In-hye라는 캐릭터는 너무 저의 성격과 태도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내 성격을 조금 입혀가지고 In-hye를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친구들이나 친한 선생님들한테 저의 태도나 말투를 물어보면서 저의 성격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1: Actress Lee Seung-yeon delivered a lauded performance as Seo-hee, a survivalist who prioritizes preparation for disasters.
3: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리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이하기만 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Seo-hee에게 애정이 점점 생겼고 칼을 들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서희의 불안함이나 경계심을 잘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감독님이 중간에 딱 알아봐 주셨을 때 너무 뿌듯했고 아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The actor's teamwork was crucial in portraying how these lonely characters come together as friends.
4: 처음 대본 리딩 하려고 만났을 때는 저 빼고 언니들이 다 성인이라서 대화에 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촬영장에서도 정말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고
5: 초반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가림도 심했지만 의상 피팅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 분석 소통하고 각자만의 생각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Featuring a brilliant ensemble cast of four actresses, it is the movie The Girls. Who is the character K's story zooms in on in The Girls?
6: 취미는 뭐예요?
7: 저는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8: 봉사활동 뭐 했어요?
7: 저 뭐 했다 그러죠?
1: She has no college prospects in mind, nothing she dreams of becoming.
7: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보다.
1: But she does want to help animals. It's In-hye. Actress Park Hye-jin took on the role. Exuding a charming eccentricity, she showcased a complex character.
0: 동물한테 말을 하는 장면을 리딩을 시켰는데 정말 동물과 말하는 듯한 느낌? 그런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1: Experience her unique and delightful energy. Girls enjoying an adventure in the woods. It is the movie The Girls.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에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oost the global eco-friendly energy industry, Eco and Dream specializes in developing precursors for the batteries of electric cars. Based on the customize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produced high-quality precursors that can decide the performances of vehicles. We explore Eco and Dream,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chieve global carbon neutrality. This is the Saemangeum campus of Eco and Dream, which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the first generation business in the Korean battery materials industry, the company has developed original technologies for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s well as environmental catalysts. With the aim of creating eco-friendly values for a better future,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technologies.
1: 에코앤드림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전구체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입니다. 환경 촉매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Precursor refers to a core component that decides the performances of electric car batteries. Different types of raw materials, mixing ratio and sizes of particles decide the quality of batteries. The company has provided high nickel precursors, which have a nickel content of 90%.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of electric vehicles.
2: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전구체는 양극재의 구조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에코인드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enhanced performances of batteries, the premium precursors of the company have been widely provided through the global energy supply network.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mass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completed vehicle and battery makers.
2: 저희 에코앤드림은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에 맞춰 금속 조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 물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맞춤형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까지 폭넓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Eco and Dream has implemented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2: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앤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앤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High 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에코앤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농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performance, high-nickel precursors. What i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3: Ecoendream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1: Ecoendream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압 미드링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developed core materials that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ave the planet. And it is expected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eco-friendly mobility solutions.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팬이에요.
1: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0: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제 학교 접했죠?
1: 네, 학교 졸업했어요.
0: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1: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0: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0: 살아남았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0: 영어로 자기소개.
1: 네. Hi, my name is Jennifer.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0: 안녕!
1: 안녕!
0: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1: 아기가 올 줄 몰라.
2: 첫 게스트부터.
1: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3: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1: 니콜.
0: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3: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
1: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3: 야.
0: 글로벌 역시.
1: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3: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1: 캐네온.
3: 맞아요.
1: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온 진짜.
0: 캐대온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3: 네, 완전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3: 저는 약간 로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1: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3: 진짜요?
1: 손을 가졌기 때문에.
0: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3: 환영하죠.
0: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1: 여기로?
0: 이쪽으로.
1: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네온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이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스킨? 보라색도 있고.
1: 네 그리고 여기 눈
0: 좀 찍어줄게.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 쬐끄만 거 붙이면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 안 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약간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1: 그래요?
0: 그래요? 간질간질.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 거예요.
2: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전개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우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너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2: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0: 우와,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달.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초록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1: 오. 하이라이터
0: 반짝이는 게 좋아.
2: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 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3: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대박. 특수 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진짜.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예쁜데?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그죠 그죠.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될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해요. 와!
0: 아, 메이크업이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와, 좋아. 헤어를 잘 보이게 맞네, 하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예. 어, 근데 이거 뭔데요?
1: 호박.
0: 이거 호박이에요?
1: 예. 호박.
2: 아, 다
1: 예. 세트.
2: 아, 맞아요. 예. 내 말이에요. 세트로. 예. 예. 예. 세트로. 이거 예. 무조건 이거 예. 둘 다.
1: 평소에는 하나에 2,000원을 파는데 예. 오늘 비도 오고 1,000원씩 그냥 세일합니다.
2: 그러면 5개. 그러면 5개.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잘 파세요. 예. 와. 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수님.
1: 네.
2: 와. 고추가 크네요. 맵지 않아요? 많이 맵지
1: 않아요? 안 매워요.
2: 그러면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1: 야는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찍어 먹는 것. 당근자.
2: 아, 아삭아삭 해서.
1: 네, 아삭하게 해서. 아,
2: 사이드로, 오, 이거, 오케이. 이거 반찬으로 이런 거 네. 받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한 바구니. 뚱뚱한 걸로. 아, 이거 표고버섯이죠?
1: 네. 참나무 표고버섯.
2: 아,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1: 네.
2: 오, 콜. 근데 선생님 여기 근처에 어떤 전통주 있을까요?
1: 이강주.
2: 이강주?
1: 예. 네. 이 저기하고 이 음식하고 한잔다시 최고겠어요.
2: 아 그런 전통주 이런 신선한 네. 야채랑 잘 네. 맞을까요?
1: 맞죠.
2: 아 진짜로?
1: 예, 네, 그러면요.
2: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의 전주 미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만드는 냉인이에요.
1: 아, 저, 연인님이세요? 아,
0: 5대째.
1: 배우고 싶어요. 이거 무슨 술인지.
0: 처음에 만들 때 네. 쌀 보리 누룩으로 해서 머리 누룩으로 해서
1: 입구 누룩이에요?
0: 네, 누룩이에요.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 그 다음에 중요를 해요. 네. 옛날식으로 네.
1: 중요기로 네, 옛날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0: 소주를 내리죠.
1: 여기 소주? 네. 아, 중요 소주.
0: 그 다음에 배우고 생강하고
1: 생강.
0: 아, 배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 이강주라고 이름이 아.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계피, 울금이 감칠맛을 첨가해서 소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엽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추출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1: 아. 섞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0: 아니야. 섞어주는 거예요.
1: 섞어주는 거예요.
0: 발효를 했다가
1: 이거 만들고 중요 소주 만들고 그대로 여기 이거 추출을 했다
0: 브랜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1: 아 그러면 우리 진짜 40도예요. 진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오 저기 더 드릴게요. 이거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여기다가
1: 여기 알려주세요. 스토프
0: 쳐줘요.
1: 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넣어버릴 거예요.
0: 네 넣어버리고 여기에 배가 많이 들어가요.
1: 많이. 우리 많이 넣어봅시다. 매니.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예. 오, 오케이.
0: 됐죠.
1: 오케이. 배 넣었어요. 오, 진짜
0: 배가 많이 들어가요.
1: 꽤 많이 들어갔네요. 예. 진짜로.
0: 그 다음에 생강을
1: 생강. 이렇게
0: 반절만 넣어요.
1: 절반?
0: 예, 절반만.
1: 이렇게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맞죠? 오케이.
0: 이거 계피? 예, 계피 몇 조각 넣고.
1: 이렇게?
0: 예.
1: 이 정도?
0: 이 정도면
1: 오케이.
0: 돼요.
1: 오케이. 예,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예, 왕금 비율 잘 배워야 돼요.
0: 마지막에 울금 좀 몇 조각.
1: 이거? 예. 이거 다시 한번 이름이
0: 울금이라고 하거든요.
1: 울금? 아, 근데 이거 익숙한 향이에요. 혹시 이거 투메릭, 투메릭이죠?
0: 오케이.
1: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very amazing because I've never seen a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turmeric in Korea. Wow. 진짜 이거 처음 봐요, 네. 이런 거. 와. 오, 이거 진짜 똑똑한 술인 것 같아요. 오, 진짜 혹시 맛봐도 돼요? 이제 네. 이런 거 다 만드는 과정을 봐서 어떤 맛인지 조금 네. 궁금해요.
0: 오늘 한번 조금 받아 한번 보세요. 조금. 원액은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좀 다르죠?
1: 맞아요.
0: 독서도 좀 연하고 향도 좀
1: 가벼워졌어요. 연하고,
0: 가벼워지고.
1: 근데 음식이랑 아마 이렇게 필터된 거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죠?
0: 맞습니다.
1: 오, 안 그래도 저는 아까 도깨비

0: 이 시장에서 진짜 맛있는 전주의 야채를 다 사놨어요. 오늘 진짜 과했어요. 진짜 과했어요. 오늘 잠복이 이렇게 넉넉하게. 호박, 그리고 호박. 이렇게 뚱뚱한 호박 아직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튼튼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 파. 제 생각에는 이제 호박찌개.
1: 호박찌개. 예, 좋죠.
0: 그리고 디글레이즈 해야 될 때 이거 한 잔. 이간주 한 잔 넣고 이거 그러니까 안에 은은하게 그런 이간주 향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기가 막히고 맛있게.
0: 저는 진짜 맛있는 음식, 이거 이간주 잘 어울리는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1: 꿀 잘 만들고.
0: 저는 요리사니까 이거 너무 좋은 갑골이에요. 역시 하이파이브. My friends. Here we go again with the most fun part. I decided to make a very comforting home-style Korean food. I would like to do a jjigae with these fantastic products, these vegetables that we bought together in Dokkaebi Market this morning, right? So fresh, so nice, and so it will become super delicious. So today, I will do together with you, hobak. 고추장 jjigae. So I want this to be the star of our jjigae.

0: And now, let's put Hubach inside. Done. Okay, now is the time to put the leaves. Wow, perfect. Okay, now this one needs to do a little bit more of bogle bogle. So as I promised before, I will prepare very, very quickly one side dish to enjoy with this and the gancho. Now let's prepare super fast. Changirim, doenjang, ke, sesame seeds. So easy to do, so delicious. Okay, now let's put these on top. This is Hubach gochujang jjigae. Oh, it's so, so good. I can't wait to have a taste of this together with myeongin-nim. Jeonju의 진짜 맛있는 야채로 저는 호박 고추장 찌개 준비했어요. 맛봐 주세요.
1: 이장 좋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달리 보여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한 잔 제가 부를게.
0: 네.
1: 제가 만든 술이거든요.
0: 아, 네. 이거 오늘 네. 너무너무 진짜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냐면 여기 진짜 이런 맛있는 술 만드는 사람, 이런 레시피, 진짜 이런 레시피의 비결 찍어주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이런 맛있는 음식 찍을 수 있어요. 술이랑. 딱 맞아요.
1: 딱 맞아.
0: 딱 맞아요.
1: 이렇게 맛있게.
0: 와, 이렇게.
1: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0: 좋아. 여기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명희님, 저는 돼지고기 먼저 볶아서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조금 이간주로 이렇게 이렇게 디글레이즈해서. 제 생각에는 살짝 여운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 여운이 남았어요.
1: 정성이 담뿍 들어갔으니다가 이강주도 정성이 들어간 한상을 더 좋은 친구다가.
0: 너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좀 맛봐주세요. 이거 좀.
1: 그거는 고추네. 고추를 매우지 않게
0: 롱그린 고추라고 불렸어요. 시장에서. 이거 맛있죠?
1: 맛있네. 마 선생님 오늘 행복하네요. 내가 행복해요.
0: 그럼 여기 진짜 전주예요. 전주 핵심, 전주 분위기 저는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쁜 건물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 이거보다 더 전주 들 수 없었어요. 맞죠?
1: 난 이게 파 선생이 한 이 정성들이 안주.
0: 맞아요.
1: 안주에다가 이강주 한 잔. 네? 이렇게 때리갖고.
0: 아 이렇게? 오케이.
1: 여기다 때리갖고.
0: 한식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 위하여.
1: 위하여.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Make it, make it, hada, and make it, make it, hada. 뿅뿅 하다, 뿅뿅 하.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3: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1: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and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이것도 지금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자리야 2m 정도인데 여기에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돼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스며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네, 땅이 탈땅이요. 모래땅이 아니고 모래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그렇게 장사한다 땅은 시집에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네.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미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둥당에다, 둥당에다, 당기 둥당에 둥당에다. 어째와, 어째와, 캄캄할 때 어째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Tur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성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의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저희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 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에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2: 와.
0: 너무 아늑하다.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2: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죠?
0: 네, 맞아요.
2: 신화적인 세계.
0: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에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리고 네. 되게 이 요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요런 느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1: 아...
0: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쵸.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데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0: 와.
1: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저기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1: 그렇죠. 일상의
0: 양해,
1: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그래요?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니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샜던도 그렇고.
1: 네네. 돌하고 네.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1: 아, 그러네요.
2: 여기 저기 아트앤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
2: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2: 네.
1: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0: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 우와! 우와!
0: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이엇. 저는 다 했어요.
1: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0: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1: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0: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1: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0: 한복을 빌려요?
1: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0: 저는 괜찮아요.
1: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0: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2: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front of it to ask about the near to far future. Like 이제 뭐 할 거예요? Or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To answer, you would simply say 무엇을 할 거다. If your plan is clear or uncertain, use 을까 보다 or 릴까 보다 before it. Now, let's look at an example. Did you catch how they said, I think I might go to 경복궁 in Korean? 경복궁에 갈까 봐요. Since 가다 has no 받침, it becomes 경복궁에 갈까 봐요. If you plan to eat 팥빙수, 먹다 has a 받침, so it becomes 팥빙수를 먹을까 봐요. How would you tell someone a series of things you plan to do one before the other? For example, if you plan to go to 경복궁 Palace, but before that you plan to find a hanbok rental store first, in Korean, the word for before that is 그 전에. You would say 경복궁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Or to shorten it into one sentence, you add 기 전에 to the verb in the first statement to connect it to the second. Just like this.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경복궁 Palace, Korea's iconic palace, was built in 1395 by Taejo Isonggye, the first Joseon Dynasty king. 경복 means great blessing from the sky. 경복궁 Palace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in Korea to explore royal culture and Joseon Dynasty architecture.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경복궁에 갈까 봐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1: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0: We've returned to our dialogue about the periodic table. What question is our next guest prepared to ask?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 네.
1: 원소의 기본 단위인 원자에는 총 세 가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 네.
1: 이 중에 전자가 주기율표의 규칙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럼 이 전자가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와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걸 매길 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를 세가지고 결정을 하죠.
1: 네.
2: 그리고 이 주기율표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 원자 번호가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1: 네.
2: 그래서 걔네들을 커지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하는 게 1번 규칙이 될 거고요.
1: 네.
2: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얘들을 세로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를 네. 할 때 이제 전자의 수가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전자들이 그냥 다 랜덤하게 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층을 이루어서 있다라는 것이 현재 화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네. 때 그 층을 이루는 애들 중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전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는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세가지고 걔들을 가지고 이 세로줄에다가 애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수는 뭐 기본적으로는 전자 수가 많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이 족별로 정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Now let's bring in a chemistry major student.
3: 안녕하세요. 저희 과의 포즈인데 벤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2: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질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주기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주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들의 어떤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이제 표가 이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질문하신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화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전자들이 층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마치 양파 같은 구조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이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같아지는 원자들마다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기를 우리가 1족이라고 하는데요. 1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와보면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17쪽의 경우에는 7개의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그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3: 감사합니다. 그 주기성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2: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모든 과학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기율표에 담겨져 있는 이 주기 법칙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지식의 총 집대성이고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건 아예 틀렸어. 너희들이 아예 모르는 소리를 했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너머에 무언가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미래 과학자들이 밝혀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0: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about the periodic table, but this time in another country. We now go to the U.S. to ask questions about the periodic table, which was first published about 150 years ago. Professor Young Suk Sun, who has been teaching chemistry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or 20 years, will try to answer all questions.
4: 올 때 그 아무래도 실수 같은 거 너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아예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즐기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식 뭐 기록도 한번 남겨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 오늘 그거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딱 지우는 날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0: What questions will our guests have? Some of the guests major in the natural sciences.
5: Hello.
6: Hello.
5: I'm Patrick. I'm a biology student. Why has the periodic table become such a powerful tool of chemistry, such an iconic tool?
6: Simply, it's a great tool, not only for the chemist, but they are also great tool for other scientists, such as physicists. Biologists, engineers, and material scientists, and so on. So it's been recognized by other disciplines.
5: Yeah. I have another question. In the age of AI, do you think the 19th century periodic table is still useful?
6: Yes,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like really developed era with great technologies, and you can easily find information digital, accessibility is really high, but still having the periodic table near us and memorizing them even allow us to have thos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structure of the elements and their properties. So having those fundamental understanding can directly lead to application of these properties in real-world application, such as energy applications, environmental applications, and catalysis, and so on. So it allows us to think about those areas without looking through, online and things like that, even asking ChatGPT, even it can get there.
0: Even though students around the world might not know the complex laws of chemistry, they are drilled on the periodic table in chemistry class, and memorizing it can be easier through a song.
7: For the elements song, I sang the harmony part

0: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2 예술대라 그래서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하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국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여기가 아들이 오봉능선 삼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 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을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아,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4: Here i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5: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It's a mountain.
2: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6: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7: 직접 그리신 거예요?
6: 아 그렇습니다. 이 그리드에서는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2: This is the Pakjin district, which served as one of the final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The elite North Korean 4th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0: more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or graves have even been found.
1: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도 들어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2: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중기적 아버지는 그거하고 실명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1: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막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 그때 막 묻었던 시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뼈만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포탄도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3: 어저께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추었는데 내 불러볼게 강연에 막감을 칠.
1: 애만 그 총알 추서 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톤차 뒤에 그냥 던져놨어.
0: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a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of the area. Even a K-806 armored vehicle has made an appearance, sparking the students' curiosity.
4: Oh, 대무거워.
5: 그거 말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4: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For these young students who have only learned about the war through TV and books, the various firearms and equipment are simply fascinating sights to behold.
5: 유해 발굴 팀이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부식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예요?
6: 아 저 이거 그 전시 유품이에요.
5: 아 전시 유품? 네. 오늘 학생 들어오는 거. 네. 아 견학 오는 거 유품 준비하시는 거구나.
6: 맞습니다.
0: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s also set up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students at a base camp near the excavation site.
7: 너무 치열할 거 아니야. 막 산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단들 군대 가면 인식표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6.25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식표가 없어. 그래서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
8: 옛날 군인들이 저희 나라 지키려고 다 지키려고 딱 이게 총알이랑 딱 머리 구멍 난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불쌍했어.
9: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요.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0: 자, 김치. 하나, 둘, 셋.

0: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해발굴 감식단은 그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조심히 가십시오.
0: 앞으로도 찾아야 할 유해가 12만여 분이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Basic excavation soldiers from the 5th Armored Brigade, the unit in charge of the site, have come to assist. Before the full-scale excavation begins, they undergo basic training on remains excavation. A key focus of this training is the military history of the area, as understanding the battles fought in the excavation site aids the excavation process.
3: 이곳이 저희가 이제 발굴해야 될 증명사 290고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공군이 점령을 해서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아군이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 작전을 실시했던 포만도 작전이 되겠습니다.
2: Operation Commando was a mission launched in October 1951 to secure the railway stretching from Yeoncheon to Cheolwon. Thereby cutting off enemy supply lines and securing the UN forces' logistics lines. Because the operation covered such a vast area, over 300 sets of remains have been recovered over the past 11 years. This year, they plan to go to Hill 290 on Jinmyongsan Mountain, the U.S. 1st Corps, which carried out Operation Commando, included not only four U.S. Army divisions, but also U.N. forces of various nationalities, such as the 1st Commonwealth Division, as well as the ROC Army's 1st Divi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ities of the remains found are as diverse as the vast operational area itself. The member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ve suddenly become very busy. Although the full-scale excavation is scheduled to begin next week, they look like they might rush out at any moment.
4: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5: 일단 내일 저희가 제보로 인해서 지금 유해가 나왔다는 이제 전파를 받고 이제 그에 따라서 확장 노출을 한 장비를 지금 휴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 It seems remains have been confirmed in a nearby mountain within their jurisdiction following a tip from a civilian. In such cases, they assemble a temporary team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crew will tag along tomorrow. How are the soldiers spending their time ahead of the excavation? Let's follow Private Kim Kyu-dong, who will be at an excavation site for the first time to get a glimpse into the military life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6: 안녕하십니까. 발굴 1과 2팀 1병 김규돈입니다. 이제 식사로 이동을 할 것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A good meal is more important than filming. Mealtime is precious for boosting the soldiers' energy. They can't miss it.
6: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2: They'll be working hard out there, so I hope they enjoy their meal.
6: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 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2: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7: 문수설병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8: 아,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 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7: 이 달려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8: 아,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1: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2: 다음 날, they head to the site to meet the one who called in the tip.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3: 아니, 표적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엽전도 나오고 옛날 비녀도 나오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으니까.
2: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Korean War are so elderly and their numbers are dwindling, even a small tip can be a huge help in locating the remains of Korean War soldiers.
4: 직접 뭐 그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 유류품 같은 거를 목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윗세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 아니면 지명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격전지 같은 데서 지명이 부를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귀신골이라든가 뭐 전패고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뭐 봉분 같은 형성이 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 마음 속에 이게 혹시 6.25 전쟁 당시에 그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 오늘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인수인계 받을 거야. 뭐야, 넌 길을 제대로 보는 거 같아.
2: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5: 휴지점. 됐습니다.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어때요?
6: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7: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질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원 병창선 확보 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2: 조심하세요.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8: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환통 뚜껑입니다. 네.
2: If equipment worn by a person, such as a uniform, boots, or a hat is found, there is a high chance that remains will be found as well.
8: 이거 맞네. 아, 이거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건데, 이거는.
5: 뭐가 찾았어요?
8: 네. 이건 지금 전쟁 당시 때 이렇게 전투했던 전투화 흔적입니다. 네.
5: 추정하기에 영국군?
8: 네네. 영국군 AI에 있던 뭐 캐나다 단추 같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에 캐나다 소속이 이제 영국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 그 당시에 이 소속되면서 여기서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The excavation team has begun digging at the site to find other parts of the remains first discovered there. After all, if they are the remains of a single pers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are scattered nearby. Private Kim Kyudon, who is still getting used to the site, is also working hard to lend a hand.
6: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그 호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1: 파파세요, 파파.
6: 좀 더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그 이론 교육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6: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 But What exactly did the informant find?
5: 지금 이게 방독면 두건이라는 거죠?
9: 네, 맞습니다. 목건도 네. 있어가지고
10: 두건 안에 두 개골의 편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해가 맞고 두 개 골편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보고를 하고 확장과 노출 진행을 하려고 한 단계입니다. 네, 두 개 골입니다.
2: The spot where this small fragment was fou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arch for the remaining pieces. From here, they must go back in time some 70 years.
10: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왜? 경사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다가 어떻게 떼굴떼굴해서 추가 부위가 더 굴러갔을 수도 있으니 최초에는 2x2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낙엽을 일단 먼저 제거하고 구획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출 들어갑니다. 알겠죠?
11: 그렇습니다.
10: 준비하세요.
2: First, to prevent the initial discovery, the gas mask and skull from suffering from efflorescence or contamination, they are covered and secured with hanji paper.
10: Okay.
2: Private Kim Kyudong is doing a great job.
10: 진짜?
11: 맞습니다.
2: Although it is not yet certain which country the owner of this bone fragment belongs to, they will not give up as long as there is even a 1% chance that they were one of our own. A few days later,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of Canada and her delegation visited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Among all the Canadian soldier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16 have not yet returned home. That is why Canada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ir dedication and efforts. A few days ago, a Canadian soldier's button was found at the excavation sit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mains belong to a Canadian soldier.
12: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 work that MACRI is doing. It's a work of memory, it's a work of remembrance, and how both Canada and Korean are partners and have been for a very long, long time. So, extremely grateful and very, very, again, touched by the respectful work and the care that is taken to recover our fallen soldiers.
13: So my grandmother's brother was deployed here in 1953, or that's when he was presumed killed in action. Shared that with my family. And we're always hopeful. We've done the DNA sampling, so we're always hopeful that when Canadians are found, that it's going to be our turn for him to hopefully be repatriated home.
2: This is not just a matter for the Canadian military. All 16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lost family members in that devastating conflict. There were over 40,000 UN forces casualties. The crematory for UN troops in Yeoncheon was a place designed to send them back to their homelands. Although the smoke from the chimney has long since faded, their remains still lie on the Korean Peninsula, waiting to be found.
14: I'm eating this right now.
15: Let's go. Akani shigo. Akani shigo. Akani shigo.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America's 정희성 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위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 라이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방송이자 공연이자 프로그램인데, 무대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헤드폰 쓰시고 중앙 무대로 바뀌고서는 처음 와봐요. 게다가 이 중앙 무대 시스템으로 시즌이 하나가 끝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고 저 무대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시즌 바뀌면 무대도 바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했었는데, 새 시즌의 첫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로 그대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방송국의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아임 라이브의 잘해줌은 좀 광기예요, 광기. 그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뮤지션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대가 아름답다. 저희가 아임 라이브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곡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 샌리스트에 기존에 무조건 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없어요. 첫 곡은 요 앞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신곡 중에 하나인데, 너의 등장이라는 아주 빠르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임 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많은 노래들을 한 번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송이기도 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소란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구나 즐겨봐주시고, 괜찮으시면 음원으로도 또 들어봐주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나중에 콘서트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 데이브레이크입니다.
0: 일단 뮤지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 제일 좀 뭐랄까 편해요.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공연하는 것 같고 제일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배 뮤지션들한테 막 솔직히 막 음악방송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 I'm Live 꼭 나가봐. 특히 회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나가봐라. 뭐 진짜 좋다. 혹시 압니까? 또 글로벌 스타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2: 맞아.
0: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내 맘을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관객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노래들만 엄선해서 골라왔어요. 기승전결이 쫙 살아있어서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이렇게 되는 작은 그런 느낌.
3: 네.
0: 그런 샌리스트. 오늘 준비한 이 무대의 주제는 드립다입니다. 드립다.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드립다 신곡의 첫 라이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첫 라이브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이 시작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I'm Live 시작이 좋았잖아요. 첫 회 데이브레이크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쭉 장수하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첫 라이브를 잘 끊고 이 드립다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해야 됩니다. 드립다는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곡인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사의 발음들이 막 찰지게 탁탁탁탁 드립다따라도 이런 것이고 저희 멤버들의 연주도 정말 쏟아붓듯이 에너지 넘치고 정말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1분 1초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또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막 이러실걸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너무 반갑고요. 신곡도 들려드리고 좋은 기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배고픈입니다.
2: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I'm Live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3: 정말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4: 지난번에 이제 두 번 했던 그 라임 라이브 때는 또 데뷔 때 이후에 직후에 하기도 했고 또 나다오 때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떨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번 라임 라이브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생각한 단어는 연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창한 의미 말고 정말 이 공간의 특징이 되게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다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뭉치기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이제 추억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신곡 중에 이번 세 번째 EP의 타이틀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아 마음대로 다 될 거다 라면서 주문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금이 조금 따뜻한 곡이거든요. 약간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I'm Live 할 때도 날씨와 이 분위기와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손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저희가 또 이제 함께하는 만큼 더 재밌는 그림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같이 라이브 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3: 드럼프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4: 화이팅!
1: 화이팅!
6: I'm Live 화이팅!
3: I'm Live 사랑해요.

0: 셋.
1: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네, 아임 라이브 출연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세 번째입니다.
1: 맞네,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을 위한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올 때마다 들어서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외국 스튜디오 같은 이 카펫이 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임 라이브를 나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객분이 우시는 관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서 소통하는 이런 공연은 또 이런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또 특이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제 제 거 모니터, 제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다 마무리가 체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3: 네, 감독님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보컬
1: 네.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사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뉴보트이고요. 네,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규 앨범 셀리스트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이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늘 해왔던 음악의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가사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는 앨범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 음원은 음원대로의 또 그 맛이 있지만 또 라이브는 또 라이브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좀 많이 도드라지는 곡이 제가 생각하기엔 라디오라디오인 것 같아요. 라디오라디오가 라이브가 또 음원과는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무대란 놀이터다. 네,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초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돼도 어린애 같은 면을 계속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좋은 라이브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 가운데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판소리라든지 종묘 제례악, 아리랑, 남사당 노래와 같은 유산들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작년에는 탈춤도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첫 무대에서는 바로 이 탈춤을 만나보겠습니다. 탈춤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인선 씨는 이 시대의 탈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탈춤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몸짓으로 삶의 언어를 풀어내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아이, 그거 웬 할머니인가?
1: 아마도 웬 할머니일세.
0: 때를 쓰러 나왔나? 화를 내러 나왔나?
1: 아유, 내가 때도 쓰고 화도 내려고 나왔지.
0: 그 난지본향을 한번 대봅소.
1: 난지본향?
0: 어?
1: 내 태어난 고향을 한번 말해보라고?
0: 그렇지.
1: 난지본향 전라도

0: 부채 해도 또 한 손에 집행 이집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해맘일세.
1: 아, 그 영감 마모색과 소모색을 한번 대봅소.
0: 어휴, 그 마모색은 말새끼고 소모색은 소새끼지.
1: 아, 그 인물거리를 대보라 이 말이야.
0: 어, 우리 영감 인물거리? 우리 영감 참 잘 생겨 차뿌라졌지. 난간이마 우먹는 삼동코에 이 5·6월 영천에도 개가죽관을 면치 못하는 그런 영감일세.
1: 아, 그런 영감 저 등 너머로 갔습네.
0: 여짝?
1: 어, 그쪽.
0: 여 등 너머로? 어디로? 아니, 어디로? 우리 영감 어디로? 어디가 들어갔어? 아니, 없는데 어떡하면 찾을 거?
1: 아이, 그럼 보고지고 타령을 한번 해봅소.
0: 해그머니나 내 인물이 이렇게 고우니까 날 희롱인가? 보고지고 타령을 하면 우리 영감을 꼭 찾았었나?
1: 꼭 찾을 수 있지.
0: 찾는다면 내 하지.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영감 보고지고 어둠 침침 야 삼경 불현듯이 보고지고 태안 치안 왕가뭄에 빛발같이 보고지고 분연치수 흐린 날에 햇빛같이 보고지고 내가 이렇게 고운 얼굴로다가 보고지고 타령을 해도 우리 영감을 못 찾았는데?
1: 아이, 그럼 영감을 한번 불러봅소.
0: 또 불러봐? 알았어, 그럼 내가 불러봐. 야, 불렀나?
1: 아이, 그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라고 했나?
0: 나는 부르라니까 강아지 새끼 부르라는 줄 알았지 사람도 부르나?
1: 아이, 사람도 부르지.
0: 아니, 그러면 어떻게 찾으란 말이야?
1: 잘 한번 찾아봐.
0: 잘 한번 찾아봐? 어. 어째 가서 찾아?

0: 자, 강령 탈춤 중 제7과장 미알할미 만나보셨습니다. 박인선 씨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자, 이 강령 탈춤에서 미알할미란 우선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이 미알할미는 집 나간 영감을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인데요. 영감을 찾으러 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둘 있었는데 영감이 집을 나간 동안 자식이 둘다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리게
0: 아이고.
1: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감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데, 이렇게 삶의 굴곡진 이야기들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슬픈 일들을 다 헤쳐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되게 강인하네요.
1: 그죠? 굉장히 강인하고
0: 네.
1: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때 당시 시대상의 여성들과는 굉장히 또 다르죠.
0: 근데 참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치고 너무 가혹하네요.
1: 네, 너무 가혹한데도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해악과 그리고 또 유쾌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0: 네. 그 염상섭의 소설 3대를 탈춤으로 만든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네, 3대의 판도 있고 레 미제라블, 오셀로와 이아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 탈춤엔 없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런 걸 꾸준히 해오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앞으로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앞으로는 탈춤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쉽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탈춤이라고 하면 약간 고루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탈춤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면서도 사실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무슨
1: 그렇죠.
0: TV 다큐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뭐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가끔 볼수 있고 그런 거라서 이 탈춤도 지금 관객들과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밴드 구성으로 그 탈춤에 나오는 노래나 제담들 그리고 춤을 지금의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약간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여러분, 탈춤에는 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와 제담, 음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관객들과 쉽게 놀수 있는 그런 판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0: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1: 네.
0: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이신데,
1: 네.
0: 우리 박인선 씨는 어떤 탈꾼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까?
1: 저는 굉장히 잘 노는, 정말 푸지게 잘 노는,
0: 푸지게.
1: 네, 그런 탈꾼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아, 저렇게 잘놀수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다들 너무 이제 바쁘시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게 즐기고 싶어도 마음껏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여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노는 것이 직업인 사람으로서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정말 잘 놀아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자, 잘 노는 탈꾼.

0: 박인선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타령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1: 이 장타령은 강령탈춤 제5과장의 양반 말뚝이 과장에 들어간 노래인데요. 이 양반들이 자기의 이제 양반 근본을 자랑하겠다고 한 명씩 나와서 근본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터무니없는 근본인 거죠. 들어보면. 그래서 그중에 한 양반이 나와가지고 나의 양반 근본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타령, 흔히 이제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죠. 네. 그 각설이 타령을 이렇게 굉장히 신명나게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2: 양반이.
1: 네, 그래서 탈춤의 이 해악과 풍자가 담겨있는 그런 장면, 그런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네.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 네, 잔뜩 기대해 주십시오. 네.
0: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같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선 탈꾼의 장타령입니다.
3: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양반의 노래. 그것은 바로

조선 후기 화가인 김홍도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포이풍류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김홍도가 악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악기가 바로 비파입니다. 비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연주되던 향비파와 중국에서 들어온 당비파가 있는데요. 향비파는 목이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고 줄이 다섯 줄이고요. 당비파는 목이 뒤로 꺾인 모습이며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비파는 신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현악기 중 하나였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향비파를 신라 삼현이라고 불렀고요. 따라서 비파가 가야금과 거문고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부터 비파 연주가 점점 줄어들고 또 전승이 끊기는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다행히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비파가 복원되기도 했고요. 비파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악기의 복원과 개량 그리고 연주법의 복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중에게 비파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아지고 있죠. 바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파 연주자 정영범 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갑득 거문고 산조를 주제로 한 비파 산조 감상해 보시죠.

0: Buongiorno, my friends.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final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and delicious products of this country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s. And for this reason, today is the last episode and I brought you in a very, very special place. We are in Jeonju. Today, especially, we are here in this beautiful Jeonju Creek, and right beside there's Dokgaebi Market. It's a morning market that starts before sunrise and already disappears by the morning. So you can only meet this market in the very early morning. I think it's the very best place to start our discover of Jeonju. So let's go.
1: Hello,
0: 신선하네요.
1: 예, 너무 직접 키워 갖고 나오니까요.
0: 아, 진짜?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우리가 직접 키웠어요.
0: 다 여기 전주 근처에 있는 분들이 여기 직접,
1: 예, 직접 키워서
0: 예. 그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1: 예.
0: 근데 매일 있어요?
1: 매일 나와요.
0: 매일 나와요? 예.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1: 아침 새벽 4시에.
0: 4시?
1: 집에서 한 3시 좀 넘어서 나와 갖고 여기 4시 뒤면 내려와요.
0: 아직 저는 어떤 요리 오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봤으니까 싸고 싶은 것 같아요.
1: 네, 대파요?
0: 이렇게 한 묶음?
1: 네, 한 묶음에 3,000원이요. 이렇게 이렇게 3,000원, 이렇게 3,000원.
0: 아, 진짜로?
1: 네, 네.
0: 너무 싸지 않아요, 선생님?
1: 그래야 사시죠. 그래야 여기 새벽시장, 도깨비시장 오시면 싸다 하고 사가시죠.
0: 와... You see, my friends, this is the magic of these places. So this very outstanding woman woke up at 3 o'clock to come here to sell the vegetable that she directly grows. That's amazing. I'm almost moved about that.
2: Oh, 이거 올가리?
0: 와, 여기 진짜 여기서도 신선하네요. 그 진짜 에이. 여러 가지.
1: 예.
2: 어, 근데 이거 뭔데요?
1: 호박.
2: 이거 호박이에요?
1: 예, 옛날 조선 호박.
2: 어, 이거 호박잎.
1: 예, 이거 조선 호박잎. 여기서 딴 호박.
2: 아,
1: 예. 세트.
0: 아, 맞아요. 내 말이에요. 세트로. 예, 세트로. 이거 에이. 무조건 이거 둘 다.
1: 평소에는 하나에 2,000원에 파는데 에이. 오늘 비도 오고 1,000원씩 그냥 세일합니다.
0: 그러면 다섯 개.
1: 다섯 개.
0: 그러면 다섯 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잘 가세요. 네. 와. 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수님.
1: 네. 네.
0: 와. 고추가 크네요. 맵지 않아요? 많이 맵지
1: 않아요? 안 매워요.
0: 그러면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1: 야는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찍어 먹는 것. 강된장.
0: 아, 아삭아삭해서.
1: 네, 아삭아삭해서.
0: 사이드로, 오, 이거, 오케이. 이거 반찬으로 이런 거 막 네. 받을 거예요. 네. 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한 바구니. 뚱뚱한 걸로. 아, 이거 표고버섯이죠?
1: 네. 참나무 표고버섯.
0: 아,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1: 네.
0: 쿨. 근데 선생님, 여기 근처에 어떤 전통주 있을까요?
1: 이강주.
0: 이강주?
1: 네. 이 저기하고 이 음식하고 하시면 최고겠어요.
0: 아, 그런 전통주 이런 신선한 네. 야채랑 잘 네. 맞을까요?
1: 맞죠.
0: 아, 진짜로?
1: 네, 그러면요.
0: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의 전주 미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제가 만드는 냉인이에요.
2: 연인님이세요? 아,
1: 5대째.
3: 배우고 싶어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1: 처음에 만들 때 네. 쌀 보리 누룩으로 해서
0: 보리
1: 머리 누룩으로 해서
3: 그 누룩이에요?
1: 예, 예, 누룩이에요. 그거 발효를 시켜가지고
3: 아.
1: 그 다음에 중요를 해요. 네. 옛날식으로
2: 네. 중요기로 네, 옛날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소주를 내리죠.
3: 여기 소주?
2: 네. 아, 중요 소주. 아.
1: 그 다음에 배 오고 생강 오고
3: 생강.
1: 아, 아, 배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강주라고 이름이 아.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계피, 울금이 감칠맛을 첨가해서 소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엽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추출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2: 섞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1: 아니야. 섞어주는 거예요.
2: 섞어주는 거예요.
1: 발효를 했다가
2: 이거 에, 만들고 중료 소주 만들고 그대로 그래, 여기 브랜딩. 이거 추출했다 아, 이거
1: 브랜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2: 아, 그러면 우리 진짜 신처럼 만드는 에, 거예요? 예, 예, 오, 잠시 더 드릴게요. 아, 이거 알려주세요.
1: 뭐,
2: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여기다가
2: 여기 아, 알려주세요. 스토프
1: 쳐줘요.
2: 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넣어버릴 거예요.
1: 네, 넣어버리고 여기에 배가 많이 들어가요.
2: 많이. 우리 많이 네, 넣어봅시다. 많이, 그러면 많이. 이렇게 조금 아, 예, 더 예, 천천히. 예. 오, 예. 오케이.
1: 됐죠.
2: 오케이. 배 넣었어요. 오, 진짜.
1: 배가 꽤, 많이 들어가요.
2: 꽤 많이 들어갔네요. 예. 진짜로.
1: 그 다음에 생강을.
2: 생강.
1: 이렇게 반절만 넣어요.
2: 절반.
1: 예, 절반만.
2: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괜찮을 예, 거예요, 예, 맞죠? 예. 오케이.
1: 이거 계피, 예, 계피 몇 조각 넣고
2: 이렇게
1: 예, 예.
2: 이 정도?
1: 이 정도면
2: 오케이.
1: 예, 이거 딱 넣어요.
2: 잘 배워야 돼. 예, 예. 왕금 비율 잘 배워야 돼.
1: 마지막에 울금 좀 몇 조각.
2: 이거 예. 예. 이거 예. 다시 한번 이름이 뭔?
1: 울금이라고 하거든요.
2: 울금. 예. 아 근데 아 이거 익숙한 향이에요. 혹시 이거 투메릭? 투메릭이죠?
1: 예. 오케이.
2: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very amazing because I've never seen a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turmeric in Korea. Wow. 진짜 이거 처음 봐요, 네. 이런 거. 와, 이거 진짜 똑똑한 술인 것 같아요. 오, 진짜.

0: 호박하게.
1: 호박.
2: 이 그리고 호박. 어, 이런.
1: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너 진짜 뜬뜬해요. 어, 너무 좋아요.
2: 그리고 파. 파.
1: 아,
2: 파. 제 생각에는 이제 호박찌개.
1: 아, 호박찌개.
2: 호박찌개.
1: 예, 좋죠.
2: 그리고 디글레이즈 해야 될 때 아. 이거 한 잔. 이간주 한 잔 넣고 이거 그러니까 안에 은은하게 그런 이간주 향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기가 막히고 맛있게. 네.
2: 저는 진짜 맛있는 음식 이거 이간주 잘 올리는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요리하러 예, 예. 가겠습니다.
1: 저는 술 잘 만들고.
2: 예. 저는 요리사에서 이거 너무 예. 너무 좋은 갑골이에요. 어, 역시 예. 하이파이브. My friends. Here we go again with the most fun part. I decided to make a very comforting home-style Korean food. I would like to do a jjigae with these fantastic products. These vegetables that we bought together in Dokkaebi Market this morning, right? So fresh, so nice, and so it will become super delicious. So today, I will do together with you, hobak gochujang jjigae. So I want this to be the start of our jjigae.

0: And now, let's put Rhubarb inside. Done. Okay, now is the time to put the leaves. Wow, perfect. Okay, now this one needs to do a little bit more of bogle bogle. So as I promised before, I will prepare very, very quickly one side dish to enjoy with this and the gancho. Now let's prepare super fast. Chamgirim, doenjang, okay, sesame seeds. So easy to do, so delicious. Okay, now let's put these on top. This is Rhubarb Gochujang Jjigae. Oh, it's so, so good. I can't wait to have a taste of this together with Myeongin Lim. Jeonju의 진짜 맛있는 야채로 저는 호박 고추장 찌개 준비했어요. 맛봐주세요.
1: 이강조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달리 보여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한잔 들어보시게.
0: 네.
1: 제가 만든 술이거든요.
0: 아, 네. 이런 거 오늘 네. 너무너무 진짜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냐면 여기 진짜 이런 맛있는 술 만드는 사람 이런 레시피, 진짜 이런 레시피의 비결 찍어주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1: 잘
0: 이런 맛있는 음식 찍을 수 있어요. 술이랑. 딱 맞아요.
1: 딱 맞아.
0: 딱 맞아요.
1: 이렇게 맛있게
0: 이렇게
1: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0: 좋아. 여기 이렇게 밥이랑 그리고 명인님 저는 돼지고기 먼저

0: 볶아서 아, 아.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조금 미간죽으로 이렇게
1: 예, 예, 예.
0: 이렇게 디글레이즈해서 제 생각에는 살짝 여운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 여운이 남았어요.
1: 정성이 담뿍 들어가 드린다가 이강주도 정성이 들어간 한상을 더 좋은 친구다가
0: 너무 아,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예, 진짜로 예.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이것도 조금 예, 맛봐주세요. 예. 이거 조금
1: 그거는 고추네. 고추를 매우지 않게
0: 롱그린 고추라고 불렸어요. 시장에서 이거 맛있죠?
1: 맛있네. 마 선생 오늘 행복하네요. 내가 행복해요.
0: 그럼 여기 진짜 전주예요. 네. 전주 핵심, 전주 분위기 저는 네.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쁜 건물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 이거보다 더 전주 들 수 없었어요. 맞죠?
1: 네. 난 이게 파 선생의 헌 이 정성들이 난주.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안주에다가 이강주 한 잔. 네? 이렇게 때리갖고.
0: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여기다 때리갖고.
0: 한식 위하여 그리고 예. 한국의 전돈주 위하여.
1: 위하여. 예.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도인처럼 사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1: 싱그러운 영화거든요. 그냥 귀여운 4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0: Today's K-Story movie is The Girl. It is a film about the adventures of high school girls as they grow through their connection with animals and nature. It premier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Director Yoo Jae-uk directed with his unique sensibility. Rookie actress Park Hye-jin, Lee Seung-yeon, Park Kyo-eun, and Choi Soo-in each showed off distinct personalities and charms.
1: 주위의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잖아.
2: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은 애기랑 동물 나온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데
3: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걸 다 개발하는
4: 진짜 나만 아는 곳이야. 같이 갈래?
5: 이름 앞에 서울만 붙는 이상한 대학 갈 바엔 안 간다?
0: 바람이! 마! Let's watch The Girls together. It's a spring day, some 200 days to the college entrance exams. Inhye is not in the school library, but at the animal enclosure.
6: 어디 갈 건데? 움직이지 마라.
0: She looks quite skilled, like she's done this many times before.
7: 기마태 쌤이 끝나고 오래.
0: But on this day, the careers teacher has called her in.
7: 이번에 이정혜 1반 김수민, 이렇게 4명 오래.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정혜한테 얘기해.
0: What these four girls share in common.
8: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9: 저번에 진학조사 했던 거는 기억나?
10: 대답!
9: 네. 네. 니들만 백지로 냈어.
0: Is that they have no dreams, no colleges 얘들아. they aspire to attend.
9: 대학 많아, 어? 면접만 잘 봐도 니네 같은 애들도 붙여주는 대학 많아. 가진 수를 써서라도 수시 붙인다. 다음 주까지 어디 진학할지 정해와.
0: So, only because of a motivated teacher, they come to be the college interview's preparation group. Actually, what Inhye wants more than college is for her boyfriend Chan Young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they are dating.
11: 잘 가.
0: However,
12: 여자표도 중요한데 사귄다는 소문 나면 표 떨어지거든.
0: All Chan Young cares about is elections, and he asks her for a favor.
12: 오늘 촬영해도 되지?
0: He wants to shoot video of Inhye's parents' restaurant for his campaign.
13: 무슨 촬영이라고?
12: 회장 선거 연설할 때 자료화면으로 쓰려고요.
9: 이런 게 대입에 도움이 된대.
0: He begins to record.
13: 이게 돼지 자궁인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절대로 비리지 않게 깨끗하게 손질해서 팔.
0: She does wonder how a restaurant PR video should help his campaign.
13: 주방에?
14: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찬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잠입 취재한 것입니다.
0: But oh no, it feels like an expose.
14: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9: 진짜?
14: 또한 입시 정보
0: 납품 But even this kind of boyfriend is someone Inhye can't let go of. One day, she happens to discover a hidden plane in the wooded hills near school. Meanwhile, Seo-hee ends up cleaning the animal enclosure as punishment for carrying a knife.
7: 회장 선거에 나온 집, 너네 집 맞지?
3: 아니야.
7: 간판에 네 이름 적혀 있던데.
3: 청소 안 해? 학교에 카레 갖고 오냐? 야, 너 압수당한 거 아니었어?
7: 두 개 갖고 다녀. 생존하려면 항상 대용품을 갖고 다녀야 돼.
0: Seo-hee is a survivalist who is always preparing for a disaster.
7: 이상기온으로 재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 알아? 재난이 오면 난 내가 죽는 대신 죽일 거야.
9: 이 칼을 원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갈래?
0: Inhye asks Seo-hee to accompany her to her secret spot.
3: 혼자 왔을 때 오기가 겁났거든.
0: There, the two of them create a sanctuary. The two grow closer and put in a lot of work, also for the animals at the enclosure at school. One day, though,
12: 얘들아, 이제 할 필요 없어. 사육장 폐쇄할 거야.
0: A sudden decision is made to tear down the enclosure at school. So the girls decide to move the animals to keep them safe.
3: 정이야.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13: 응, 좋아.
7: 너 뭐 하는 건지 들어보지도 않냐?
3: 응, 괜찮아.
0: Happy Go Lucky Jung-hye joins them. And so the girls build a new enclosure in their peaceful spot in the hillside. Also, they think of someone else they would like to have joined them. They send an invitation to Soo-min, a self-made loner.
5: 왜 하는 거야? 학교에서 맨날 졸기나 하고 마치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0: Even prickly Soo-min decides to join them. They might not have typical college dreams, but together they form the Gorals, named after wild goats that can live anywhere and do whatever it takes.
2: 도로를 많이 지어서 선영들이 서식지를 이뤘대. 근데 걔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대.
7: 걔네 절벽을 막 뛰어다니더라.
5: 우리 이름 선영들로 하자.
0: Will the four friends be able to keep their little paradise safe? The adventures of girls who go beyond school grounds to set out for themselves in nature. It is the movie The Gorals.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resse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story about girls' adventure.
10: 도리 소녀 4인방이 동물들과 자신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고생의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0: The Gorals or wild goats mentioned in the title symbolizes the courage of the girls who seek their own path.
10: 사냥 보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냥들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원하는 것도 없고 이 친구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냥처럼 자기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길을 내는 그 모습에 용기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Actress Park Hye-jin played the role of In-hye,

0: 들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머니의 심을 잘 나타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봤을 때 너무 뿌듯했고, 아,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The actor's teamwork was crucial in portraying how these lonely characters come together as friends.
2: 처음 대본 리딩 하려고 만났을 때는 저 빼고 언니들이 다 성인이라서 대화에 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촬영장에서도 정말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고,
3: 초반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가림도 심했지만 의상 피팅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 분석 소통하고 각자만의 생각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Featuring a brilliant ensemble cast of four actresses, it is the movie The Girls. Who is the character Kay's story zooms in on in The Girls?
4: 취미는 뭐예요?
5: 저는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6: 봉사활동 뭐 했어요?
5: 저 뭐 했다 그러죠?
1: She has no college prospects in mind, nothing she dreams of becoming.
5: 나는 자연인이다 여고생 보자.
1: But she does want to help animals. It's Inhye. Actress Park Hye-jin took on the role. Exuding a charming eccentricity, she showcased a complex character.
7: 동물한테 말을 하는 장면을 리딩을 시켰는데 정말 동물과 말하는 듯한 느낌? 그런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1: Experience her unique and delightful energy. Girls enjoying an adventure in the woods. It is the movie The Girls.

0: A beautiful culture united through Yeah, the spirit of respect. Connecting heart to heart. This is the world Taekwondo creates.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2: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3: 김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1: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엔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엔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High-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2: 저희 에코엔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농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performance, high-nickel precursors. What i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2: 에코엔드림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3: 에코엔드림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압 미드니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developed core materials that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ave the planet. And it is expected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eco-friendly mobility solutions.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I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3: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4: 야,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3: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4: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보겠습니다.
5: There's so much to say, I know.
3: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5: I shouldn't stay, I know. But I'm in love with the pressure.
3: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4: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문구점도 같이 하시는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아,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아.
3: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4: 안녕하세요.
3: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4: 동네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와.
6: 안녕하세요.
4: 와. 이게 방처럼 돼 있네. 야.
3: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6: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4: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6: 네. 여기 한양대,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고 그래요.
4: 아.
6: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4: 네.
6: 그리고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고.
4: 예.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6: 네, 네.
4: 야, 이때가 그러니까. 아 정말
6: 그때 약혼 사진이에요.
4: 약혼 사진이세요?
6: 예.
4: 아, 야 남편분.
6: 예.
4: 아,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6: 즐겁죠.
4: 예.
6: 그 마냥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들.
4: 예. 과거의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6: 예. 예. 예. 아.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쳐져 있는 게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4: 아.
6: 이 앨범만 보면 추억이 엄청나죠. 네.
3: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4: 켜켜이 네. 쌓여 있던 네.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네, 비싸서 파레트. 못 샀던 그 시절 때 네. 파레트.
6: 네, 파레트.
4: 아, 네.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네.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6: 맞아요.
4: 미술부 때.
6: 야. 이것도 저 있는 집애들이나 사지.
4: 맞아요.
6: 조그만 거예요 또. 네. 파레트가 조그만 네, 것도 그, 있어요. 예. 좀, 이거는 좀 공급으로
4: 공급 좋은 거고
6: 미술용. 응? 예.
4: 그 플라스틱을 내가 조그만 그 예,
6: 전문용으로 예. 이제 나오는 거 이게
4: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예. 아,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하세요?
6: 네, 네. 아. 이 앞에서
4: 예.
6: 여기서
4: 예, 예, 예.
6: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고 공 받는 거,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저기서 돈 좀 내고 받는 거고.
4: 이때가 언제 적이신 것 같아요?
6: 이게 나 50살째.
4: 50살?
6: 예.
4: 50살 때요?
6: 50살 때.
4: 이야.
6: 예. 50살.
4: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6: 예.
4: 이야.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7: 기억나죠?
4: 네.
7: 엄청 예쁘고
4: 네네.
7: 말도 잘하시고
4: 네네.
7: 친절하시고
4: 네.
7: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4: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6: 네.
4: 요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네.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7: 네.
4: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7: 네. 예.
4: 여기 서서
7: 잘하시지.
4: 예. 하나 둘.
3: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Even a familiar path we walk every day can occasionally bring unexpected excitement.
8: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제가
8: 아유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4: 예, 네, 잘 찾아온 것 같은데
8: 아, 예,
4: 여기
8: 예.
4: 마장동 여기 축산시장에 보면은
8: 예, 예.
4: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8: 예, 예.
4: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8: 아유.
4: 최고령 통장님.
8: 아유, 예, 예.
4: 아, 맞으시죠?
8: 예, 예, 그렇습니다.
4: 네.
8: 예. 이곳이
4: 예, 예. 예,
8: 북문입니다.
4: 네, 아유, 북문.
8: 예, 원칙적으로 마장동이 북문과 남문 두 가지 I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4: 네.
8: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다리를 하나 뚫은 거예요.
4: 네.
8: 그래서 서마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네.
4: 통장님께서 예. 여기 마장동에 토박이시니까
8: 예, 예.
4: 여기 옛날에 이 마장동은 어땠나요?
8: 마장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장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4: 네.
8: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광주리하고 지금 마장동에 상공장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4: 아~
8: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생각나요. 주고 했었어요. 예.
4: 저 어릴 때
8: 예.
4: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8: 예, 예.
4: 뭐 중요한 날 때마다 고기를 사갖고 있어요.
8: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포장이 달려 있는. 예. 그리고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언제든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3: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oo,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8: 마장동 그 자체가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4: 네, 네.
8: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던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당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당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당동은 파말마로 쓰기 위해서 성수동 마당동으로 왔죠. 순말이. 예, 예. 제가 이제 마당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예, 예.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 저 마당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에 공존했던 마당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3: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4: 총장님.
8: 예.
4: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예.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8: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1960년도에
4: 예.
8: 삼은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예.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4: 이야.
8: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예. 끝에 있는 십자가 마크도 적십자 마크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4: 이야.
8: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적십자사가 네. 찾아가는 곳이죠. 네.
3: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4: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8: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네.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4: 아 그래요?
8: 단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한 것 뿐이죠.
4: 아 진짜요?
8: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4: 예예 예, 예. 예. 와. 아 옛날 예. 생각 납니다. 진짜.
8: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4: 그래서
8: 보시면.
4: 그 계단 올라오면은 예.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8: 예, 예.
4: 극장 표 예매한 표. 예. 예, 그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8: 아,
4: 여기 서 계시고 항상 예, 예. 표 확인한다고.
3: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4: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8: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해내는 것이니까. 상징적인 네.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의미가 있습니다.
3: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4: 예전에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곤 했거든요.
3: It's been sai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4: 아, 학교도 있고.
3: 'Sometimes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4: 야, 춤추는 가위. 여기 또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아 그런 미용실이 있네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면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보면은.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3: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4: 아, 저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제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9: 여기서는 8년 됐고요. 네.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비용은.
10: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신 거죠?
9: 네네.
10: 그래서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신 거예요?
9: 아, 60년 조금 넘은 거죠. 엄마하고 같이 하게
10: 된. 60년이요?
9: 제가 한 33년? 네.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10: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 일 하시게 된 게.
9: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네.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 야.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대니.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10: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9: 네, 네, 네. 아,
10: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9: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네.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3: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10: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9: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네. 누가 찍으셨나 봐요.
10: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9: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10: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9: 네. 저도 처음 봤어요.
10: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9: 네, 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10: 네.
3: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10: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상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9: 맞아.
10: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9: 그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네.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네.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10: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네.
9: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속도 많이 새기고 미용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때 엄마 속 많이 새긴 거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엄마의 사랑하는 손녀 가인이도 잘 키우고 있어. 더 열심히 엄마같이 미용을 사랑하는 딸이 될게. 고마워. 사랑해.
3: I hope this spac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eir bond remains for a long time. The joy of discovering something new within familiarity. Today, I'm reminiscing about the hidden landscapes of Seongdong-gu in Seoul.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let's take a moment to recall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4: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새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네네. 오늘 그 성동구 이 마을 여행하는데 같이 네네. 동행자분을 한번 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십니까?
11: 네, 배경화라고 합니다.
4: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예, 안 뜨세요.
11: 네,
4: 예.
11: 좋습니다. 아,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4: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 백영화 대표님.
11: 네, 맞습니다.
4: 네, 오늘 이제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11: 네.
4: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1: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4: 이야.
11: 네, 요 꼬마가 저기. 아, 너무. 3학년 때.
4: 너무 귀여워.
11: 그리고 저희는 달동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을 깎고 단칸방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지고.
4: 아 이거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11: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4: 마치 이렇게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11: 맞아요. 야. 네,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4: 아.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11: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잖아요.
4: 네.
11: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4: 야.
11: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를 좀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성동구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에요.
4: 네네네. 와.
3: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for Ms. 백영화, the greatest strength in navigating the world today comes from those memories and the people from that time.
4: 어렸을 때 막 동네에서 롤 던지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11: 재밌죠. 네. 제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4: 아 저도 말썽꾸러기.
11: 아, 그랬어요?
4: 아니,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네네. 너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니까.
11: 네.
4: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동구의 마을 여행을 떠날 다음 장소 의미 있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11: 있어요.
4: 네.
11: 네. 어떤 곳이냐면 저희가 이제 책관 오니는 동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4: 네.
11: 이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 오. 그 책방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4: 네네.
11: 혹시 서울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4: 들어봤죠.
11: 그쵸?
4: 네네네.
11: 그 서울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4: 공시책방.
11: 예. 네.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산업이고 잊혀진 거죠.
4: 그렇죠.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갖고.
11: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4: 네.
11: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4: 아, 그래요?
11: 네. LP판 이야. 좋아하세요?
4: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저도.
11: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4: 대표님.
11: 네네.
4: 빨리 가보시죠.
11: 가볼까요?
4: 네.
11: 네 같이 네. 가볼까요?
4: 네, 네.
11: 네, 좋습니다.
3: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 i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10: 대표님.
11: 네.
10: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11: 네.
10: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11: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보물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0: 네네.
11: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10: 아.
11: 우리 후대 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10: 네.
11: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10: 네.
3: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4: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12: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3: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13: 안녕하세요, 선생님.
14: 아, 예, 안녕하세요.
13: 예, 예, 저기 그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요.
14: 아, 예.
13: 여기 이 헌책방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14: 네, 맞습니다.
13: 아, 예, 반갑습니다. 그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14: 네, 그럴까요?
13: 예.
3: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12: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접 이 공신의 책방 아니면
15: 맞아요. 예,
12: 찾기 어려운데 여기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8: 많죠. 외국 손님도 많고.
12: 예.
8: 딴 데서 못 찾는 거를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그때 아주 저도 저 굉장히 기쁘고.
15: 손님한테도 봄을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봄을 찾기. 네.
12: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8: 예.
12: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8: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더 사양 산업인데
12: 예, 예.
8: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네. 뭐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가 책방을 들르는 게 아니고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고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나면서 아, 그래도 책방은 일생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3: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et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이것도 지금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잘해야 2m 정도인데 여기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Yeah. 모래땅이 아니고 모래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그렇게 장산도 땅은 시켜면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Tur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승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Ah,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라이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방송이자 공연이자 프로그램인데 무대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헤드폰 쓰시고 중앙 무대로 바뀌고서는 처음 와봐요. 게다가 이 중앙 무대 시스템으로 시즌이 하나가 끝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고 그래서 저 무대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시즌 바뀌면 무대도 바뀌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했었는데 새 시즌의 첫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로 그대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방송국의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아임라이브의 잘해줌은 좀 광기예요, 광기. 그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뮤지션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대가 아름답다. 저희가 아임라이브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곡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플레이 타임 동안 새로운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 샌리스트에 기존에 무조건 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없어요. 첫 곡은 요 앞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신곡 중에 하나인데 너의 등장이라는 아주 빠르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임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많은 노래들을 한 번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송이기도 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소란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구나 즐겨봐주시고 괜찮으시면 음원으로도 또 들어봐주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나중에 콘서트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 데이브레이크입니다.
0: 일단 뮤지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고, 제일 좀 뭐랄까 편해요.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 공연하는 것 같고 제일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배 뮤지션들한테 막 솔직히 막 음악방송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 I'm Live 꼭 나가봐. 특히 회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나가봐라고. 진짜 좋다. 혹시 압니까? 또 글로벌 스타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내 맘을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관객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노래들만 엄선해서 불러왔어요. 기승전결이 쫙 살아있어서 마지막에는 뭉클하게 이렇게 되는 작은 그런 느낌. 네. 그런 샌리스트. 오늘 준비한 이 무대의 주제는 드립다입니다. 드립다.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드립다 신곡의 첫 라이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첫 라이브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이 시작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I'm Live 시작이 좋았잖아요. 첫 회 데이브레이크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쭉 장수하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첫 라이브를 잘 끊고 이 드립다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해야 됩니다. 드립다는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곡인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사의 발음들이 막 찰지게 툭탁탁탁 드립다 따라다 이런 것이고, 저희 멤버들의 연주도 정말 쏟아붓듯이 에너지 넘치고 정말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1분 1초도 지루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든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또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막 이러실걸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너무 반갑고요. 신곡도 들려드리고 좋은 기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드래곤폰입니다.
2: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임라이브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3: 정말 1-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첫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4: 지난번에 이제 두 번 했던 그 아임라이브 때는 또 데뷔 때 이후에 직후에 하기도 했고 또 나다오 때 와서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떨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번 아임라이브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생각한 단어는 연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거창한 의미 말고 정말 이 공간의 특징이 되게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다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뭉치기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고 이제 추억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 우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신곡 중에 이번 세 번째 EP의 타이틀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아 마음대로 다 될 거다 라면서 주문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금이 조금 따뜻한 곡이거든요. 약간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아임라이브 할 때도 날씨와 이 분위기와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손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저희가 또 이제 함께하는 만큼 더 재밌는 그림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같이 라이브 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3: 드럼포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4: 화이팅!
1: 화이팅!
6: 아임라이브 화이팅!
7: 아임라이브 사랑해요.

0: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네, 아임 라이브 출연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세 번째입니다.
0: 맞네,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을 위한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올 때마다 들어서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외국 스튜디오 같은 이 카펫이 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임 라이브를 나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객분이 우시는 관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이서 소통하는 이런 공연은 또 이런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또 특이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제 제 거 모니터, 제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다 마무리가 체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갈지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2: 네, 감독님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보컬 메인은
0: 네.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사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New Boat이고요. 네,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규 앨범 셀리스트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이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늘 해왔던 음악의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가사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는 앨범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 음원은 음원대로의 또 그 맛이 있지만 또 라이브는 또 라이브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좀 많이 도드라지는 곡이 제가 생각하기엔 라디오인 것 같아요. 라디오가 라이브가 또 음원과는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무대란 놀이터다. 네,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초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돼도 어린애 같은 면을 계속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네, 좋은 라이브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 가운데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판소리라든지 종묘제례악, 아리랑, 남사당 놀이와 같은 유산들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작년에는 탈춤도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첫 무대에서는 바로 이 탈춤을 만나보겠습니다. 탈춤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인선 씨는 이 시대의 탈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탈춤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몸짓으로 삶의 언어를 풀어내는 젊은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그 웬 할멈인가?
1: 아마도 웬 할멈일세.
0: 때를 쓰러 나왔나? 화를 내러 나왔나?
1: 아유, 내가 때도 쓰고 화도 내려고 나왔지.
0: 그 난지 본향을 한번 대봅소.
1: 난지 본향?
0: 어?
1: 내 태어난 고향을 한번 말해보라고?
0: 그렇지.
1: 난지 본향, 난지 본향.

0: 타고 병 타라 이제 병 탔더니만 오른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에 지팡이 짚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멈일세.
1: 아이 그 영감 마모색과 소모색을 한번 대봅소.
0: 어휴 그 마모색은 말새끼고 소모색은 소새끼지.
1: 아이 그 인물거리를 대보라 이 말이야.
0: 어 우리 영감 인물거리?
1: 어.
0: 우리 영감 참 잘 생겨 차뿌라졌지. 난간이마 우먹는 삼동코에 이 5, 6월 염천에도 개가죽관을 면치 못하는 그런 영감일세.
1: 아 그런 영감 저 등 너머로 갔습니다.
0: 여쪽?
1: 어 그쪽.
0: 여 등 너머로 어디로? 어. 아니 어디로?

0: 어디로 어디가 들어갔어?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거?
1: 아이 그럼 보고지고 타령을 한번 해봅소.
0: 해그머니나 내 인물이 이렇게 고우니까 날 희롱인가? 보고지고 타령을 하면 우리 영감을 꼭 찾겠나?
1: 꼭 찾을 수 있지.
0: 찾는다면 내 하지.
1: 어.
0: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영감 보고지고 어. 어둠 침침 야 삼경 불현듯이 보고지고 태연 치연 왕가뭄에 빛발같이 보고지고 분연치 수흐린 날에 햇빛같이 보고지고 내가 이렇게 고운 얼굴로다가 보고지고 타령을 해도 우리 영감을 못 찾았는데?
1: 아이 그럼 영감을 한번 불러봅소.
0: 또 불러봐?
1: 어.
0: 알았어 그럼 내가 불러봐. 야 불렀나?
1: 어. 응? 아이 그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라고 했나?
0: 나는 부르라니까 강아지 새끼 부르라는 줄 알았지 사람도 부르나?
1: 아이 사람도 부르지.
0: 아니 그럼 어떻게 찾으란 말이야?
1: 잘 한번 찾아봐.
0: 잘 한번 찾아봐?
1: 어.
0: 어쩌 가서 찾아? 여쪽에 가서 들어갔나?
1: 어.
0: 영감 거기 있다. 자 그럼 내가 찾는다. 있으면 나와.
1: 어.
0: 영감.
1: 아이 그건 너무 짧아.
0: 영감 요쪽에 안 들어갔나 봐. 어. 아니 영감 찾는데도 길고 짧고가 있어?
1: 길고 짧고가 있지.
0: 아니 그러면 어디를 개 찾으란 말이야?
1: 영산도드리로 길게 한번 불러봅소.
0: 영산도드리로 길게 한번 불러보라고.
1: 그렇지.
0: 그래 그럼 내가 부른다.
1: 어? 어?

0: 자, 강령 탈춤 중 제7과장 미얄 할미 만나보셨습니다. 박인선 씨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자, 이 강령 탈춤에서 미얄 할미란 우선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이 미얄 할미는 집 나간 영감을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인데요. 영감을 찾으러 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둘 있었는데,

0: 않습니까? 네네. 네, 3대의 판도 있고 레 미제라블, 오셀로 것들은 사실 옛날 탈춤엔 없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와 장르를 넘 이런 걸 꾸준히 해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앞으로는 탈춤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쉽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탈춤이라고 하면 약간 고루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탈춤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면서도 사실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렇죠.
0: 무슨 TV 다큐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뭐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가끔 볼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이 탈춤도 지금 관객들과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국립국악원에 공연을 했는데 밴드 구성으로 그 탈춤에 나오는 노래나 제담들 그리고 춤을 지금의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약간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여러분 탈춤에는 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와 제담, 음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관객들과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판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0: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네.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이신데 네. 우리 박인선 씨는 어떤 탈꾼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까?
1: 저는 굉장히 잘 노는, 정말 푸지게 잘 노는
0: 푸지게.
1: 네, 그런 탈꾼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저렇게 잘 놀 수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다들 너무 이제 바쁘시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게 즐기고 싶어도 마음껏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여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노는 것이 직업인 사람으로서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정말 잘 놀아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자, 잘 노는 탈꾼 박인선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타령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1: 이 장타령은 강령탈춤 제5과장의 양반 말뚝이 과장에 들어간 노래인데요. 이 양반들이 자기의 이제 양반 근본을 자랑하겠다고 한 명씩 나와서 근본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터무니없는 근본인 거죠. 들어보면. 그래서 그중에 한 양반이 나와가지고 나의 양반 근본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타령, 흔히 이제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죠. 네. 그 각설이 타령을 이렇게 굉장히 신명나게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0: 양반이.
1: 네, 그래서 탈춤의 이 해악과 풍자가 담겨있는 그런 장면, 그런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네.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 네, 잔뜩 기대해 주십시오. 네.
0: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같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선 탈꾼의 장타령입니다.
2: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양반의 노래. 그것은 바로

조선 후기 화가인 김홍도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포이풍류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김홍도가 악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악기가 바로 비파입니다. 비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연주되던 향비파와 중국에서 들어온 당비파가 있는데요. 향비파는 목이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고 줄이 다섯 줄이고요. 당비파는 목이 뒤로 꺾인 모습이며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비파는 신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현악기 중 하나였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향비파를 신라 삼현이라고 불렀고요. 따라서 비파가 가야금과 거문고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부터 비파 연주가 점점 줄어들고 또 전승이 끊기는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다행히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비파가 복원되기도 했고요. 비파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악기의 복원과 개량 그리고 연주법의 복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중에게 비파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아지고 있죠. 바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파 연주자 정영범 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갑득 거문고 산조를 주제로 한 비파 산조 감상해 보시죠.

0: 이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물리법칙 그 자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1: The vivid colors are not computer graphics, but visualizations of actual electromagnetic fields. It's a simulation of the electric field oscillating inside our resonant cavity. As its title suggests, it evokes the image of an axion emerging from the darkness. The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at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s studying the mechanisms of human brain disorders by transplanting stem cell-derived mini organs into mice. The parts resembling a flowing river are, in fact, the mouse's vascular network.
2: 저는 이제 쥐를 이용해서 자폐증을 주로 연구를 하는데요. 인간 오가노이드가 이식된 쥐의 혈관이 잘 뻗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강은 이제 땅 위를 흐르면서 이제 물과 양분을 공급하여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식된 오가노이드에도 이제 저런 마우스 혈관이 생겨서 이제 인간의 오가노이드가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의미적으로도 되게 강쪽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Beneath a microscope unfolds branches resembling the Milky Way. It offers an entirely new perspective on the moment when two different species share life at the cellular level.
3: 결국엔 호기심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한다. 과학자분들은 그거를 실험이라고 부르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작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수히 많은 실패와 오류와 개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작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1: Two movements indispensable to contemporary art. Kinetic art and media art. Through movement and technology, these two genres have expanded artistic boundaries. Kinetic art is characterized by works that physically move or change through mechanical devices or the forces of nature. The mobile is in fact considered an iconic form of kinetic art. Its history spans more than a century. Today, kinetic artists are pushing the boundaries of technology, from robotic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elevate the art of movement to a new level. Machines move as though they were alive. Fictional worlds come to life. Meticulously engineered structures and subtle movements captivate viewers, drawing them into worlds filled with new perspectives and philosophical ideas. Media art has also continued to evolve into a form of interactive art that is no longer limited to videos or digital media, and that invites the audience to become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experience. At times, the audience even becomes part of the artwork. Composer of electronic music and new media artist, Yoon Jae-ho, creates performances by seamlessly combining light and sound. Audiovisual art, one of the defining branches of new media art, is a major interdisciplinary genre of the mid-20th century.
4: 자, 불 좀 꺼주세요. 자, 페이저 켜주세요.
1: Because technology itself is a tool for artistic expression, everything from lasers to special effects is transformed into the language of art. A space filled with light and sound becomes an instrument and a canvas.
5: 보통 이제 오디오 비주얼 아트라고 하면 소리에 반응한 빛을 위주로 이제 작품을 표현하는데 이건 역으로 이제 어떤 도형이나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저와 그리고 레이저를 추적하는 영상이 결합된 그런 작업입니다.
1: Images are drawn with lasers and combined with visuals that trace the laser's movements.

0: Then music is generated in sync with the rhythm and speed of those movements. Sight and sound become one, creating an experience of seeing and hearing at the same moment. The artist has also used this unique medium to create a unique piece. It visualizes the voice waves of video art master Paek Namjoon using laser light. It is regarded as an experimental work that connects the history of media art with its present. An artistic space shaped by technology and human perception. As technologies and creative methods for expressing sound continue to evolve, the artist is ready to take the next step. Cultural heritage carries the weight of centuries. Beneath its beauty lie countless traces that have long remained unseen. Modern-day technology enables us not only to admire these treasures, but also to read the stories they hold. When art and science come together, what new truths might we uncover? We visit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ere the true essence of traditional art is revealed. Here, science is more than a tool for analysis. It unlocks the hidden secrets of cultural heritage and promot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art.
1: 보통 이제 엑스레이 기반의 분석 장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뭐 XRF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그 X선이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가 이제 다시 또 재방출되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원소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2D의 그 엑스레이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3차원의 영상을 그 병원에서 우리가 그 검진을 받듯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0: Uncovering the information hidden in relics without causing any damage is possible through the science of conservation. This place is equipped with state-of-the-art analytical instruments such as X-ray diffraction and X-ray fluorescence. By using different regions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they reveal relics from multiple perspectives.
1: 천마도가 말 앞에 이제 뿔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육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외선 촬영을 했을 때는 그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그 유니콘 같은 그런 형태의 말을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CT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보존 처리하기 전에 사전 조사로서 이제 불상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불상을 조사했을 때 내부에 있는 복장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0: So what hidden stories have these conservation science techniques uncovered? The mounted warrior-shaped earthenware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umber 91 is an iconic treasure of the Silla period.
2: 기마인봉 토기를 올려놓고 X선을 계속 조사하면서 360도로 회전하는 가운데 저희가 한 3천 장 정도.
0: At a glance, it looks like a decorative ceramic figure of a rider on horseback. But X-ray imaging revealed that it also designed to function as a teapot. Water or liquor could be poured into the funnel-shaped opening behind the rider, then dispensed through a spout in the horse's chest. The analysis also uncovered the relic's materials, condition, and even traces of past restoration. The invisible marks left by time were brought vividly to light.
1: 보시면 이제 흙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따로 만들어서 붙인 흔적,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크랙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복원해서 다른 재료를 쓰면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금방처럼 밀도가 좀 높은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복원해서 다른 재료를 썼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0: CT scanning of a seated wooden Buddha statue revealed that it was filled with sacred consecration objects.

0: The Kaeungbae, literally meaning a cup that warns against overfilling, was found to have a cylindrical tube inside to prevent liquids from overflowing. Once a liquid rises above a certain level, it is siphoned out through the bottom. Science and technology reveal the values and meanings of traditional art. They give us a new perspective, allowing us to rediscover and better understand our cultural heritage. But what new forms of art might science and technology inspire if they evolve into a language of expression? An artist who transforms fleeting moments of interactions with animals into graphic works of art. His studio was filled with the images of endangered animals.
1: 제가 요즘 포커스를 많이 갖고 있는 관심 대상은 천연 기념물들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사회적 약자들을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특정 약자를 보호하고 사라지지 않게. 결국 인간과 동물들은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이다.
0: Recently, he has been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spotted seal, designated Natural Monument Number 331. For the past 2 years, he has traveled repeatedly to Paengyeongdo Island, patiently seeking interaction with these animals. The photographs he captures are then reinterpreted through his own artistic sensibility. Recalling the emotion and inspiration of those encounters, he preserves them in the digital world.
1: Digital drawing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생소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올한올 터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화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이제 터치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저화질이라서 디테일이 없는 부분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동물 사진들을 빌려와서 털 모양을 저희가 연습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넣는 작업이죠.
0: Portraits of endangered species. To further expand his imagination and artistic expression, another tool emerges. As he prepares for his upcoming solo exhibition, the artist is busy with video works that integrate AI with his digital paintings.
1: 영상을 보는 관람객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장면들을 최대한 많이 구현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가져온 스케치들, 사진들을 응용해서 또 새로운 작업을 새로운 결과물들.
0: Using an AI-powered video generation platform, he breathes life into the spotted seals, making them appear as though they are alive. This tool pushes on conventional boundaries. It's another visual language for expanding the world of art.
2: AI로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트라이 볼 수 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드백도 주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낼 때 굉장히 빠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0: For an artist, the freedom to create without limits is a powerful tool for creativity. As a medium for communicating the artist's ideas more effectively through video images, AI has become a powerful creative partner.
1: 나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느꼈던 그 감정, eye contact,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그런 교감, 그리고 숨 쉬고 있는 그 아이의 숨결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저의 아이덴티티가 충분히 반영된 그 실행어를 줬을 때 보여준 그 결과물들을 엄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Technology expands the possibilities of creation. How should we use it? The answer, perhaps, lies within the work itself.
3: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이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데 굉장히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능력.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지금 2020년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Expanding artistic perception through AI, we now turn our eyes to the sky. Drone art, a new form of performance art powered by cutting-edge technology.
4: 이 드론 아트쇼의 그 드론 기술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밤하늘에 현실화시킨다라는 점에서 기술의 붓으로 활용되는 부분에서 기술을 활용한 예술 공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When the sky becomes the stage for art, those who choreograph the performance are not artists, but engineers. This company has developed an autonomous swarm control technology, and it's transforming it into an artistic medium.
4: The 공연 예술이 이제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졌다면 드론 아트쇼는 밤하늘이라는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시선을 밤하늘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겠고요.
0: An art form that choreographs precisely engineered movements across the canvas of the sky. Drone technology is a language of flight, where everything from timing to speed to altitude and spacing is meticulously calculated. For thousands of drones to move without colliding, precise positioning and real-time swarm control algorithms are indispensable.
5: 이 그림 완성도가 굉장히
6: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저 하나의 점들이 드론 기체 한 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XY, Z 값을 모두 계산을 해서 안정적인 비행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연출도 하면서 안정적인 비행 경로까지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0: To the audience, it is simply a spectacle unfolding in the sky. But behind it lies a carefully designed flight path that is calculated and coordinated by AI.
7: 그 드론쇼의 트렌드 방향을 보면 멀티미디어 드론쇼를 지향하고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드론쇼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델링을 하고 그것들의 색깔, 색상을 입히고 음악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0: This company operates more than 4,000 performance drones. As performances grow in scale, the artistic spectacle becomes more magnificent, and the technology behind it must become even more precise, ensuring safety while captivating the audience. This is where art and science com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4: 드론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즉흥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군집 제어 기술에 녹아들어 간다면 향후에 드론 아트쇼는 또 관객들이 원하는, 즉각 원하는 이미지라든지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0: Art awakens our senses, while science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ey may seem like two different languages, but they have always been asking the same question. How do we choose to see the world and express it? Perhaps convergence is not simply about blending, but about discovering new ways to see familiar things. The synergy between art and science is already reshaping our world.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강사 신분이었는데 그 여러 명이 함께 듣는 정화 클래스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얼굴을 직접 보게 됐고 사실 이제 첫 만남은 그때였지만 정말 어떤 끈끈한 사제의 뭐 정이 쌓였다거나 하는 거는 2020년 무렵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도 다 뭐 셧다운이 돼서 어떤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조은솔 학생이 이제 자기 예능 기회를 일취월장시키기 위해서 대회 출전을 이제 그때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하고 싶은 대회에 있는 과제곡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조금씩 만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운 좋게도 결과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라고 하는 국립국악원 주최 대회에서 가야금 부문 금상 1등상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저도 보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걸 이뤄냈다는 게 참 대견하고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연주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사제의 정을 이제 그때부터는 쭉 쌓게 되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벌써 만나게 된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은 판소리 전공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목소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판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국악학원에 판소리를 배우러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학원에 가서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건 가야금이었어요. 학원 입구에 있는 가야금을 보게 됐는데, 그 악기에서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모르는 악기를 가지고 혼자 한참을 가지고 놀다가 상담을 마치시고 엄마 나오시자마자 이 악기를 전공하고 싶다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파가 체육섬유 가야금 산조예요. 판소리의 가락을 모태로 하고 있고 음양과 문답의 관계를 가진 남성적인 산조예요. 제가 국악방송에서도 연주했듯이 제가 평소에도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고 또 가장 자신 있는 유파이기도 합니다. 전통 산조 외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황병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남도한 산곡이라는 곡이에요. 전통적인 색채를 잘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잘 가미되어 있는 곡입니다. 남도 민요 특유의 극적인 표현과 흐름이 12연 가야금만의 특징을 잘 잡아낸 곡이어서 제가 평소에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어떤 작곡가가 어떤 과제를 맡기더라도 본인이 그걸 다 해석을 해내서 연주를 하는 모습에서 아, 단순히 만들어진 이미지적인 연주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실이 있는 연주자다. 그런 면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제가 교육했던 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주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조은솔 학생은 지금 뭐준 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 커나가는 새싹같은 이제 전문 연주자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0: 지난 2023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이 2030 세계 박람회 한국 대표 홍보 대사로 선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청와대와 프랑스 문화 공연에 가게 됐어요. 우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세계 박람회 기구 분들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서 국빈과 외빈 그리고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신 조수미 선생님 앞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문화 공연이었는데 당시에 에펠탑 앞에 트로카데로 광장, 센느강을 가로지르는 생루이 브릿지 같은 프랑스 파리의 유명 랜드마크에서 3일간 버스킹 형태로 진행했어요. 곡은 우리나라의 그런 K 한류 열풍을 잘 반영해서 대한민국 전통 콘텐츠들을 잘 활용한 곡들,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을 위한 샹송 메들리 등으로 구성을 했고 8월의 공연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호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에펠탑 광장을 가득 메웠던 아리랑을 연주하는 순간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악 클래식 앙상블 화수목은 불화, 물수, 나무목 이렇게 자연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름을 지은 팀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가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해금, 그리고 서양의 클래식 악기인 첼로와 피아노의 앙상블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하는 무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공연을 준비할 때 무대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다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편곡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귀빈들이 이제 오신다 하면 그 나라의 전통 민요를 편곡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맞춤형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다른 공연이랑은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선 콜롬비아에 가서 가야금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선 현지 학생들 모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었어요.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학생이 있는데 첫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지난 수업 때 배운 그 내용을 한국어로 모두 노트에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가야금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배우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께서 와서 제 오랜 꿈을 이뤄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1: 저 선생님 가르쳐주셨어?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서울 가야금 그렸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릴 거예요.
3: 선생님, 저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1: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4: 제발 우리를 잊지 마세요. 콜롬비아에 다시 오세요.
5: 한국에서 만날 거예요.
6: 다음에 한국에 봐요.
0: 그 학생을 통해서 교육에는 누군가의 꿈이 담겨 있고 희망이 실려 있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연주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수자로서의 책임감이 선행되어야 우리 음악이 더 널리 알려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문화와 언어, 인종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온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내 가야금 대표 주자로 전통원 교수님들과 함께 독일 공연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이제 독일의 폴크방 예술대학교 교수진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라고도 불리는 필하모니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야금 연주자로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건 저에게도 늘 설렘을 주는 동시에 조금 무거운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낯설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전달자의 역할로 무대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곡 연주할 때마다 최대한 우리 음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와 한을 온전하게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야금밖에 몰랐던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로 악기를 잡게 되면서 취미로 가야금을 연주한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금호영재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시간가량의 공연을 혼자 준비를 하면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배포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서 또 다시 무대에서 혼자 연주를 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국고 목명제라는 연주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야금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운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예종에 가고 나서도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또 전문사까지 입학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한예종 전통원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저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잡아준 결정적인 곳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 제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학교가 늘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도 제 음악도 한층 더

0: 시간이 이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솔 씨가 예종에 온 지는 거의 십몇 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이제 본인이 열심히 기예능 이제 실기에 치중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좀 이론적인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전문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사회로 전문 연주에서 나갈 텐데 그 활동과 별개로 박사 과정 같은 다른 학교를 통해서 그 좀 더 너머에 있는 학문적인 음악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 진정한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 안에 녹여있는 역사와 그 철학적인 부분까지 겸비를 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저는 오래 연주하고 또 오래 사랑받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과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정말 따뜻한 지도와 조언 아끼지 않아 주신 한예종 전통원 가야금 김형섭 교수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이어가는 국악인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좋은 소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가야금 연주자 좋은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그럼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같이.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막 실로 꼬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오늘은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네.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네.

저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대성 씨, 네?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이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젠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 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돼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물고 물고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0: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0: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있는 걸로.
0: 인정.
1: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0: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잘 찾긴 한데.
1: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네.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슬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에 같이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녀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2: 진짜요?
1: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여가 숲 속에 머물면서 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네, 공간. 네, 네, 네, 네.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3: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저요?
0: 아니요, 광화문이요.
2: 이제 들어가요.
3: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2: 네?
4: 와이어스의 브이로그. 여기는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2: 안녕.
0: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2: 걸으면서 위를 봐요. 어?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2: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2: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어?
2: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2: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 먹을까요?
0: 삼계탕이요?
1: 네. 삼계탕은 어린 닭에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아, 네. 땀나요.
3: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3: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3: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계승과 혁신에 걸맞는 곡들로 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곡이 전통이 되고, 바로 이 전통에서 계승으로 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향곡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혁신, 전통, 계승, 혁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면서 계속 저희들이 발전해 갔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선우예권 선생하고 한스 그라프 선생님하고는 그야말로 이 귀로 음악을 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귀로 두 아티스트가 연결이 돼서 거의 80, 90명 있는 오케스트라와 귀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이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바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대관령 음악제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바로크의 곡들도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굉장히 현대 곡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챌린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도 그렇고 또 청중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만큼 더 연주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창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마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끝나고 아니면 뭐 리허설 하는 중간에 이 마을에서 관객분들이랑도 굉장히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연주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고 관객분들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게 또 제 생각에는 평창 음악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개막 연주에 연주를 한 곡은 멘델슨 피아노 트리오 2번과 브람스 피아노 퀸텟 오퍼스 34인데요. 둘 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멘델슨은 고전이랑 낭만 사이에 있는 곡이고 어떻게 들으면은 베토벤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또 굉장히 낭만스러운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브람스 피아노 퀸텟을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은 곡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마치 작은 교향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피아니시모랑 피아노 사이에서 그런 차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한번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이 더 길어지고 오후가 더 길어지는 약간 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시간이 느려졌을 적에 제 자신을 볼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넓어지는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 의미 있는 곡목들, 새로 발견하는 아티스트들, 처음 듣는 곡들로 조금씩 채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Refrigerants i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pollution. Common refrigerant substances are thousands of times more potent than carbon dioxide. Oon R2Tech has created new environment and recycling used refrigerants. We look into Oon R2Tech, which has built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Oon R2Tech is located in Pohang,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built a large-scale commercial cyclic distillation column with a height of 5.5 meters. It can deal with 25 cubic meters of used refrigerants per hour.
1: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환경 기업 오운 R2Tech은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냉난방 공조 설비에 사용하고 버렸던 폐냉매 물질이 불러온 기후 위기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냉매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 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0: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0: 3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1: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0: 폐수된 폐냉매는 가장 먼저 냉매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매는 폐오일 정발 잔분,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1: High purity recycled refrigeran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3 purification stages. The most polluted materials, or the ones that a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are purified through batch type and After separating the mixed materials and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levels, high quality resources can be produced.
0: 분별 정류는 냉매마다 다른 비등점과 상대 휘발도 차이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혼합된 폐냉매를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는 냉매가 가장 먼저 기화하고 이후 응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냉매를 분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식 플랜트를 통해 교차 오염된 혼합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0: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류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차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0: 폐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속의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류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US. Thanks to the strengthened quality control and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it has recently signed contracts with global refrigerant providers.
0: 저희 ON R2TECH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냉매 회수 재생 처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R2Tech has taken the lead in building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based on its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좀 뭔가
0: 저희가
1: 됐죠. 네.
0: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